민족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홍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리는 노래는 장종 노래 서력의 봄. 함께 하시죠.

0: 지든 돈이지 얘만 쳐사여고 나기 후바꿔에 다시 오진 바가보 너게 말해줘서 나 조선 맛이나 매력길에 터져
1: 네, 이어서 장종률의 한 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차 타고 소장 가요.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다음은 까자흐족 노래입니다. 첫 곡입니다. 당신을 그리며.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다음은 위글종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사랑.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오늘의 민족의 멜로디의 끝곡으로 한혜연, 김상훈 가수가 부른 노래 숙명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아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의 삶과 함께 온 전통의 손길이 오늘날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비단을 짜고 차를 만들고 도자기를 빚고 종이학의 지혜를 이어가는 전통기에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에 머물지 않습니다. 장인의 손 끝에서 이어진 오래된 기술은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스며들며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는 1만 4,900여 개의 모형 문화유산 공방이 운행되고 있으며 1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를 통해 일자리를 얻고 소득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전통은 지키되 시대의 변화에 맞게 새로운 꽃을 피우는 것. 이것이 오늘날 모형 문화유산이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오래된 솜씨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해지고 작은 공방에서 만들어진 전통의 손길이 더 큰 시장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전통산업도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에서는 먼저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우리 사회 아직도 일부 부족점이 존재하고 적지 않은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중국행 코너에서는 목향기 날리는 부용의 동네 부용을 소개해드리겠고요.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챔피언이 되고파 이 같은 제목으로 장애인 자전거 챔피언이었던 리원원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코너에서는 해효동의 소개와 함께 대표곡 종국의 아이들과 오늘 정말 기뻐요 이 두 곡의 창작 비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20차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 아직도 일부 부족점이 존재하고 적지 않은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19차 당대회 이래 5년간의 사업과 18차 당대회 이래 10년간의 위대한 변혁을 전면적으로 종합하고 당과 국가 사업에 수록한 세뇌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충분히 긍정한 동시에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일부 부족점이 존재하고 적지 않은 어려움과 문제 직면에 있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반드시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경제와 사회 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주로 다음과 같은 두드러진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발전이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데 아직도 많은 걸림돌이 있으며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종합하며 전면적으로 관찰하지 못하며 과학기술 혁신 능력이 아직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일부 관건 핵심 기술에서 타국의 견제를 받고 있으며 과학기술 혁신 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이 높지 못하며 식량, 에너지,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정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아직도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금융등 분야에서 아직도 적지 않은 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해야 하며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문제를 더 심층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종전 분야의 계획도 풀어나가야 할 어려운 과제들이 적지 않으며 의식 형태 영역에서도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고 사회문명 수준을 더 높여야 하고 고품질의 문화 서비스와 제품 공급이 부족하며 종합문화의 국제 전파력과 영향력이 우리나라의 국제지위에 걸맞지 않으며 도농 간, 지역 간에 여전히 비교적 큰 발전 격차와 소득 분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농업 기반이 아직 든든하지 못하고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성과를 공고히 하고 향촌지능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임무가 막중하며 민생 보장에 여전히 단점이 존재하고 취업, 교육, 의료, 보육, 양로, 주택 등 면에서 대중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보장체계 건설이 도시화, 인구노령화, 취업 방식의 다양화 추세에 아직 완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관리에 아직도 취약점이 존재하며 생태환경이 안정된 가운데 량화에 개변되는 토대가 아직 튼튼하지 못해 량적 변화에서 질적 변화를 이루는 조난점이 아직 도래하지 못했으며 생태환경 보호 임무가 여전히 막중하고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의 목표를 실현하려면 아직도 강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국가 안보 영역에서 아직도 적지 않은 위험과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당 건설의 측면에서 볼 때 18차 당대 이래의 전면적인 종업 치당을 통해 우리는 당내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들을 적지 않게 해결했지만 당이 직면한 집권의 실현, 개혁개방의 실현, 시장경제의 실현, 외부환경의 실현은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이고 정신적 해이를 위험, 능력 부족의 위험, 대중리탈의 위험, 수동적 부패의 위험도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일부 당원과 간부들에게는 감당정신이 괴뢰되고 투쟁 능력이 강하지 못하며 무실력 향하는 정신이 부족한 현상이 존재하며 형식주의와 관료주의 현상이 여전히 두드러지고 향락주의와 사치풍조가 종종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용도 간부는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관찰함에 있어서 자각적이지 못하고 확고하지도 못하며 입으로만 관찰 실시하거나 실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제멋대로 관찰하며 부패와 반부패의 대결이 아직도 치열할 뿐만 아니라 일부 새로운 단계성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부패의 원상을 없애는 임무도 여전히 막중합니다. 성과를 충분히 검증하고 부족점을 과감히 직시하는 것은 우리 당이 실사구시를 견제하고 이민 앞에 기꺼이 책임을 지며 과감히 자기 혁명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은 순풍에 돛단 듯이 순탄한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추진해 온 것입니다. 당과 인민이 간간 분투를 거쳐 이룩한 세인이 주목할 만한 발전 성과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이와 반면에 사비에서 존재하는 결점과 부족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절대로 회피하거나 감추지 않고 시종 문제를 직시하는 명석한 두뇌와 결연한 자세를 유지하고 시종 문제를 해결하려는 확고한 결심과 인내심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반을 다지고 우위를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보강하면서 성과를 발행하는 경험을 총화하며 문제의식과 문제해결을 강화하고 요력한 조치를 강구해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를 힘써 해결해 나간다면 당과 국가 사업을 추진해 부단히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리건이 불러드립니다. 꿈만 같아.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오늘 이 시간에는 챔피언이 되고파 이 같은 제목으로 리원원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상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된다. 이 말을 리원원은 20여 년 동안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는 한때 경기장의 정상에 수차례 올랐고 선수 생활에서 모두 46개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시상대의 환호성이 잦아들고 챔피언의 영광이 사라진 뒤 그는 번번이 좌절을 겪으며 생활의 곤경에 빠졌습니다. 지금 중국의 해산물 전자상 거래 제1진으로 불리는 곳에서 리원원은 휴대폰을 손에 들고 다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유명하지 못한 챔피언이라고 웃으며 말합니다. 이번에는 생활의 챔피언으로 되고 싶다고 합니다. 태풍이 막 지나간 뒤 며칠이나 미뤄졌던 소규모 어획기가 드디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해도 어항에는 첫 어획물을 실은 배들이 들어왔고 활기찬 분위기는 배 안에서 도매시장으로 다시 크고 작은 생방송 판매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농가의 작은 정원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리원원의 생방송실에서는 꽃게와 통통하게 살이 오른 새우, 은빛 칼치가 은빛을 반짝입니다. 생방송 댓글창에는 새우가 신선한가요? 라는 질문이 쉴 새 없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리원원은 망설임 없이 상자 하나를 뜯습니다. 물을 끓이고 새우를 넣고 건져 올린 뒤 껍질을 벗겨 직접 입에 넣어 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카메라 앞에서 거침없이 해산물을 판매하는 이 방송인이 한때 세계 기록을 세운 장애인 자전거 세계 챔피언이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장애인 선수라는 신분을 내세워 동정심을 얻는다면 물건을 사주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좋은 물건을 파는 것을 고집하고 싶어요. 무게를 속이고 물건을 바꿔치기 하지 않고 가짜를 섞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지키고 싶은 원칙입니다. 리원원은 상자를 뜯고 무게를 달고 포장하고 가격을 알리느라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상자를 이리저리 나르는 순간 왼쪽 바지통 아래 감춰져 있던 비밀이 살짝 드러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1998년 여름이었습니다. 그해 리원원의 집이 처음으로 농지를 분배받은 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13살이었던 리원원은 어머니에게 밥을 가져다 주러 가던 길에 트럭에 치였습니다. 반드시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의사의 그 말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수술 뒤의 긴 시간 동안 리원원은 환상통에 시달렸습니다. 이미 종아리는 사라졌지만 발가락이 여전히 있는 것처럼 아프고 저렸습니다. 손을 뻗어 문질러 보지만 손바닥에 닿는 것은 텅 빈 허공뿐이었습니다. 리원원은 지금도 퇴원해 집으로 돌아오던 나를 기억합니다. 이웃들은 그를 둘러싸고 마치 이상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바라봤습니다. 딸이 교통사고의 충격 속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던 어머니는 낡은 바지 가랑이와 수폰지를 구해 간단한 의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법 모양은 갖췄지만 몸에 잘 맞지는 않았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 없었던 리원원은 한쪽 다리로 깡충깡충 뛰며 집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한 번은 밖으로 나갔다가 어린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부모의 품으로 달려오기도 했습니다. 그 뒤부터 리원원은 자신을 집 안에 가두고 거의 마당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커서 직장에 다니고 돈을 벌며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리원원은 방 안에 앉아 멍하니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레일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자신에게는 앞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리원원은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02년 17살이 된 리원원을 강소성 장애인 자전거 운동팀이 현지 장애인 연합회를 통해 찾아왔습니다. 리원원은 가고 싶어요. 왜 가고 싶냐고요? 지금의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방 안에 갇혀있는 것 같거든요. 문도 창문도 없는 방에서 빨리 뛰쳐나오고 싶었습니다. 라고 그때의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말수가 적었던 아버지는 딸과 함께 남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의 차비는 여전히 리원원의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편도 차표 한 장에 50원이었는데 당시 아버지의 한 달 월급은 500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좀 도시에 가봤고 처음 카펫을 받고 처음 부피를 먹었고 처음 요구르트를 마셔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나와 같은 신체 장애를 가진 장애인 선수들이 훈련장에서 땀을 흘리며 훈련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날 오후 리원원은 자신이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남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훈련 일정은 항상 꽉 차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세 차례 고강도 전문 훈련을 진행했고 방에는 다시 체력 훈련을 했습니다. 또한 한 바퀴가 450m인 화단 주변의 훈련 코스를 일주일에 400바퀴씩 돌아야 했습니다. 체력이 완전히 고갈돼 통제력을 잃고 자전거와 함께 화단으로 넘어지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계를 드러낸 것은 의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2원, 5원씩 돈을 빌려서 2,500원을 마련해 새 의족을 사주셨습니다. 그때 생각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꼭 열심히 훈련해야겠다고요. 리원원은 첫 번째 주자로 나서 동료 선수들과 함께 단체 계주에서 우승했습니다. 같은 해 최숙고 장애인 자전거 세계선수권대회 500m 트롯 개시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출발 순호가 울리자 자전거 바퀴가 힘차게 출발선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불과 수십 초, 43초 0. 리원원은 단숨에 세계 기록을 갈아치우고 세계 챔피언이 올랐습니다.

재활을 마친 뒤 네덜란드 장애인 자전거 세계 오픈 대회에서 다시 우승했고 또 한 번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귀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른팔이 다시 골절됐습니다. 북경 장애인 올림픽 또다시 그에게 손을 빗겨갔습니다. 올림픽은 모든 선수들이 꿈꾸는 무대인데 저에게는 평생 이루지 못한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리원원은 은퇴를 결정했고 16개의 메달과 함께 자신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단순했습니다. 세계 챔피언까지 했는데 사장이 되는 것쯤이야 어렵지 않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통차 가게를 열었다가 가진 돈을 모두 날렸고 화장을 배우고 보험을 팔고 전화 상담원으로 일했지만 가는 곳마다 곤란에 직면했습니다. 식당 직원으로 지원했을 때는 처음에 사장도 무척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오르는 순간 의족이 드러났습니다. 사장은 말했습니다. 리원원 씨, 사실 우리 가게 장사가 별로 좋지 않아서요. 집에 가서 한동안 쉬는 게 어떻겠습니까? 또다시 완곡한 거절을 당했습니다. 저희의 항력과 제 다리 때문에 사실 많은 일들이 저와 인연이 없었어요. 삶의 어려움은 계속됐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에게서 망막병변이 발견됐고 역시 장애인이었던 남편도 직장을 잃고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 리원원의 식구의 일주일 생활비는 고작 70원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집 앞에서 불기 시작한 해산물 전자상 거래의 바람은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2018년 리원원은 위챗 모먼트에서 해산물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에는 전자상 거래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조회수를 올리려고 바다에 뛰어드는 영상도 찍었어요. 바닷물 속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문어 한 마리를 물고 나오기도 했고 먹방도 해봤습니다. 리원원은 필사적으로 이것저것 시도했지만 여전히 큰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2019년 국경절 리원원은 16개의 메달을 품에 안고 오선에 올라 나의 조국을 사랑이를 불렀습니다. 그 영상이 뜻밖의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혹시 메달을 파는 사람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생방송을 켜고 말했죠. 저는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장애인이기도 합니다. 리원원은 생방송실에서 당당하게 일어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족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오래전 훈련장에서 처음 자전거를 보았던 그날 오후처럼 리원원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상품을 고르고 물건을 나르고 밤에는 영상을 찍고 생방송을 했습니다. 새벽 3시가 되면 시장에서도 그의 바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생방송을 찾는 사람들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일손이 부족하자 절친한 친구가 와서 방송 뒷눈을 도왔고 70이 넘은 어머니도 포장과 봉인을 거들었습니다. 한때 마당 안에 갇혀있던 그 어린아이는 마침내 높은 담을 넘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제 집인 충구들도 제 다리를 가지고 농담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저도 아주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저는 정말 제대로 세상을 밖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생활이 여전히 넉넉하지는 않지만 저는 제가 아주 멋지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리원원의 생방송 댓글창에는 자신과 비슷한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었습니다. 마침내 빚까지 모두 갚은 리원원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부터 그는 6명의 은퇴한 장애인 선수들과 차례로 팀을 꾸렸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챔피언의 도전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예전의 사람들이 사회가 장애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느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항에는 어선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리원원의 하루는 여전히 쉴 틈 없이 바쁩니다. 현지 정부에서는 그에게 임대료를 면제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새로운 생방송실과 좋은 창고도 한창 공사 중입니다. 바쁜 틈을 타 그는 가끔 과거를 떠올립니다. 수술실로 실려가던 그 어린 소녀를, 4년 동안 수술을 집 앞에 가다두었던 그 소녀를, 타국의 시상대에서 눈물을 흘리던 그 소녀를, 리원원은 말합니다. 저는 예전의 챔피언이었지만 그때의 꾼질긴 정신을 앞으로의 삶에서도 이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생활 속에서의 챔피언으로 되고 싶습니다. 강인한 그녀는 앞으로도 더 노력하고 힘내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총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목향기 날리는 동네 부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용고지는 원래 이름이 왕촌이었는데 이 동네에서 부용진이라는 영화를 촬영하고 영화의 주인공이 미두부라는 묵을 만들면서 부용이라는 이름으로 내외에 이름을 날렸습니다. 2000년 전에 유관료 역사를 자랑하는 부용은 기원전 200여 년에 진나라 때 요양이라고 불리우는 지방 왕족의 도읍이었습니다. 그 뒤에 팽시토사가 이곳에 나라를 세우고 왕촌이라 이름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호남 서부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으로 역할을 해온 부용은 유수를 빌어 상하로 편리한 수로 교통을 자랑하면서 중요한 교통 요충지와 본안 동료로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부두에서 시작돼 옛 동료를 굽이굽이던 청소길이 바로 오리장가입니다. 이 옛거리에 들어서면은 마치 세월에 잊혀진 한 조각을 밤늦듯 합니다. 토가 관폭조각루라는 간판을 건 민속박물관에 들어서면 천짜는 기계와 양불호가 정교한 조각의 침대 등 다양한 물건들이 토가족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줍니다. 수상 가옥으로 된 이 박물관 건물의 반은 물 위에 떠 있고 반만 땅 위에 솟아 있습니다. 건물을 떠인 시멘트 기둥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면서

목적지를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물 위를 흐르는 배 위에는 이 수상 가옥을 바라보면 또 다른 운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부용의 113번지는 영화 부용진의 주인공이 묵을 팔던 장소입니다. 영화에서 부용의 묵을 알고 이곳을 찾는 손님이 아주 많습니다. 부용이는 새콤한 맛의 묵 외에도 단맛의 쏘가리 요리, 살찐 골뱅이 요리, 시원한 포가족의 막걸리 등 많은 먹거리가 있습니다. 이 건물 맞은편에는 청나라 때의 골동품을 경영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맛있는 묵을 맛보고 나서 이 가게에 들러 정교한 조각이 화려한 일명 물이 떨어지는 침대라는 침대를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원래 복숭아꽃, 백꽃과 차나무, 귤나무의 화과산 육강정에 있다가 지금은 왕촌 민속풍 관광에 옮겨진 계주 동주는 토가족의 성물입니다. 940년의 오랫동안의 싸움 끝에 초나라 왕이 계주의 토사와 평화 합의를 체결하고 지역을 분간하기 위해 5천 개의 구리 기둥을 만들었고 그 기둥에 평화 합의의 내용을 새겼습니다. 천연의 세월 속에서도 구리 기둥은 여전히 반짝이고 그때의 기록을 선명하게 보존하면서 토가족 고대의 역사를 연구하는 중요한 문헌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부용에서는 바위숲이 무성한 우가감도 꼭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버섯 모양의 바위와 짐승 모양의 바위, 소녀 바위, 무사 바위 등이 다양한 멀리에서 보면 마치 바위의 분재와 같습니다. 그중 소뿔 모양의 바위가 있는데 사람이 불어서 그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름하여 소뿔 바위라는 의미로 우각암입니다. 부용에 사는 사람은 대부분 토가족입니다. 의상은 한족과 같지만 그들은 아직도 음력 6월 초엿새 토가족 두령이 세상을 떠난 기념일에 옷을 밖에 말리는 등 고유의 민속 풍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또한 처녀들이 시집을 갈 때 길러준 부모의 정과 자매 간의 정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흘낮 사흘밤 대성통곡을 하는 풍속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가장 오래된 중국 무용으로 평가되는 모구스충도 이곳에서 교훈했습니다. 지푸로 만든 치마만 입은 무용수들의 동작은 거칠고 호방합니다. 부용의 가게들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눈이 어지럽게 실북이 오가는 직포 현장입니다. 제주만은 토가족 처녀들이 짠 예술 작품을 살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용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0: 오늘은

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북경 로신 박물관은 북동의 서송구에 고요하고 아름다운 골목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로신의 마지막 거주지였던 이곳에서 그들의 삶과 작품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시대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은 로신의 개인 물품, 원고, 초판본 등에 대해서 포함해 7만여 점의 다양한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데요. 국가 1급 문화재도 759점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로신의 손글씨 원고, 그가 소장했던 서적과 그림, 그리고 친구들과 주고받은 편지 등은 그의 사상과 인간적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입니다. 박물관을 거느리며 로신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보면은 그가 중국 문화와 사상에 끼친 영향의 깊이를 실감하게 됩니다. 신문화운동기념관과 부분에서는 로신뿐만 아니라 당시의 다른 지식인들, 예를 들어서 조자인, 후시와 같은 인물들의 활동과 그들이 남긴 유산도 함께 조명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방문객들은 20세기 초에 중국 사회가 겪었던 변화와 그 속에서 펼쳐진 지식인들의 열정적인 노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북경 로신 박물관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장소가 아니라 한 시대의 문화와 사상이 교차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입니다. 로신과 그의 동시대 인물들이 남긴 요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사상의 자유,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사회 진보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은 가치를 지니고 있죠.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중국 현대사와 문학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북경 로신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문학과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곳은 꼭 한번 방문해볼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문화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이 특별한 여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리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좋은 사람은 일생 동안 평안하리.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해효동 가수의 대표곡 중국의 아이와 오늘 정말 기뻐요 이 두 곡의 창작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968년생인 해효동 가수는 1990년대 초반 중국 대중가요가 본격적으로 대중화와 상업화의 길을 걸어가던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발라드와 민족가요가 중심이던 당시 음악계에 댄스와 팝 음악, 무대 퍼포먼스라는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춤과 노래를 동시에 소화하는 모습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고 중국의 마이클 잭슨이라고 불리며 젊은 세대의 우상으로 됐습니다. 해효동의 대표곡 중국의 아이 이 곡은 개혁개방 이후 급격히 변화된 사회에서 중국 청소년들의 자부심을 북돋우기 위해서 기획된 곡이었습니다.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부르는 형태로 제작돼 밝고 경쾌한 멜로디 속에 민족적 자부심과 세대적 에너지를 담았습니다. 해효동 특유의 시원하고 힘있는 보컬은 곡의 메시지를 더욱 뚜렷하게 전달했고 중국의 아이는 곧 전국적인 히트곡으로 되어 각종 행사와 축제에서 빠지지 않고 불리는 노래를 냈습니다. 네, 그럼 아래 노래 중국의 아이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계속하여 해효동의 대표곡 오늘 정말 기뻐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오늘 정말 기쁘다라는 순수하고 솔직한 감정을 노래한 곡인데요. 이 곡은 1994년 CCTV 음력설 문예야외에서 선보이며 전국에서 인기를 모았습니다. 당시 경제발전과 함께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락관적 분위기로 이 노래는 바로 그 시대의 분위기를 담았습니다. 가사에는 특별한 철학이나 복잡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단지 일상의 소소한 기쁨과 웃음을 노래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이 오히려 대중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무대 위에서 해효동이 보여준 경쾌한 춤과 환한 표정은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젊음을 그대로 각인시켰습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노래와 춤으로 기쁨과 자부심을 전했던 그의 목소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청춘은 즐거움이고 삶은 노래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내 아래 해효동의 노래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인도에서 열린 브릭스 국가 지도자 제18차 회동에 참석해 원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0: 15차 5기는 전망 계획 기간 우리나라가 건강 우선 발전 전략을 시행해 출산 지원을 위한 우호 환경을 한층 더 조성할 것입니다.
1: 8월 말 광리 통화 잔액이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하고 신용자원이 신동력 분야로 집중되었습니다.
0: 공무원이 중국 선박그룹 청도 북해 조선유안회사 910 중대 화재 사고에 대한 조사 등급을 격상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습근평 국가수석이 초청으로 인도에서 열린 브릭스 국가 지도자 제18차 회동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제15차 5기는 전망 계획 시작에 해에 글로벌 남방 국가들을 상대로 한 중대한 외교 행동으로 브릭스 협력의 고품질 발전을 이끌고 글로벌 남방의 료납과 자강을 추진하는 데서 전략적 의의가 있습니다. 뉴델리에서 24시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습근평 주석은 10차례에 가까운 행사에 료니어 참석해 브릭스 국가 지도자들과 함께 발전 대기를 논의하고 새로운 협력의 장을 모색했으며 인도 총리 모디와도 심도 있는 회담을 갖고 중국 인도 관계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국내외 여론은 이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브릭스 국가들이 발전 의제에 집중하고 실무적 협력을 추진하며 다자주의를 견제하고 글로벌 관리를 완벽해 전 세계적인 도전에 대응함으로써 글로벌 남방의 공감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브릭스의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과 인도 양국 지도자가 3년 연속 쌍무 회동을 진행하게 된 것은 지역을 안정시키고 전반 국민의 파급 효과를 마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이번 방문은 실무적이고 효율적이었으며 목표 설정도 정확하고 성과도 풍부하며 세 가지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첫째, 브릭스 협력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개방과 포용, 협력과 상생의 브릭스 정신이 이끄는 가운데 브릭스 국가들은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인 협력 구조를 형성하여 명실상부한 세계 남방의 제1진이자 남남 협력의 최우선 플랫폼으로 됐습니다.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간절한 기대에 대해 습근평 주석은 브릭스 국가들이 혁신 발전을 촉진하는 선봉,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선봉, 문명 상호 창조를 추진하는 선봉, 글로벌 사무 관리를 개혁 보완하는 선봉으로 되어야 한다고 제기함으로써 브릭스 협력의 역사적 사명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4대 선봉은 브릭스 협력의 전략적 위상을 높였고 브릭스 국가들의 공동 자강 의지와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내년 브릭스는 네 번째 중국의 해를 맞이하게 되고 중국은 다시 의장국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브릭스 기제의 발전과 성장에서 중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습근평 주석이 제기한 중요한 주장을 적극 호응하며 레는 제19차 지도자 회동을 중국이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한결같이 지지했습니다. 둘째, 글로벌 남방에 역량을 부여했습니다. 이번 회담 기간 습근평 주석은 글로벌 남방 역량을

0: 강화규에 네 가지 중요한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국제법치를 함께 수호하고 국제법과 국제교범이 평등하게 적응하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다자주의의 기치를 높이들고 유엔의 권위와 역할을 수호하는 것이며 인민중심의 발전사상을 견지하면서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가 시행되도록 추진하는 것이고 손잡고 안보 사무 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전통적인 안보와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에 함께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주장은 시대의 발전 흐름에 발맞추고 인류의 진보의 큰 흐름을 파악하며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공동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국제 문제에서 남방의 영향력과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 실현 가능한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새 라운드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에 주목해 습검형 주석은 일련의 창의를 제기하고 여러 가지 실무협력 조치를 선포함으로써 각국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국제 여론은 중국은 인공지능 대국으로서 디지털 패권을 꾀하지 않고 기술 봉쇄를 하지 않은 뿐만 아니라 선진 기술을 공중제품으로 전환시키고 미래를 결정하는 첨단 분야에서 발전 도상국의 기회를 창조해줌으로써 중국 최유의 드넓은 포용력과 전화를 품는 현금을 보여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셋째, 중국과 인도 관계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습검평 주석은 재차 인도 모디 총리와 쌍무회담을 진행하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양국 지도자의 전략적 인솔하에 중국과 인도 관계는 점차 권경에서 벗어나와 재출발에서 재격상으로의 변화를 실현했습니다. 습검평 주석과 모디 총리는 중국과 인도의 전략성, 장원성, 방향성 문제를 두고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달성한 가장 중요한 공감대는 바로 중국과 인도는 동반자로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양국 지도자는 발전이라는 최대 공약수에 주목하고 친선왕대와 호혜협력을 강화하며 양국 관계의 민심 기반을 개선했습니다. 상방은 정치적 상호신뢰를 한층 더 증진하고 갈등과 쟁의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국경지역의 평화 안녕을 함께 수호하기로 했습니다. 쌍방은 각기 브릭스 국가 의장국을 맡는 것을 지지하며 유엔 상해협력기구 20개국 그룹 등 다자 구도 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남방협력을 추진하고 세계 다국화를 추진하며 혼란한 세계에서 안정적인 진보 역량으로 되기를 했습니다. 습검평 주석은 짧은 시간에 련이어 상해협력기구 브릭스 량대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해 다자주의의 강음을 방출하고 동요하는 변곡 속에서 단결협력의 빛을 밝힘으로써 중국과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면서 함께 진보하는 생동한 장을 엮어놓았습니다.
1: 국무원 보도 판공실이 14일 시작과 출발 15차 5개년 전망계획 결렬 주제 소식 발표회를 열고 관련 책임자가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건강 우선 발전 전략을 시행해 출산 지원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더욱 조성하고 건강 중국 건설에서 결정적인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의료 봉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전국에는 110만 개가 넘는 의료보건기관이 있고 주민의 90% 이상은 15분 이내에 가장 가까운 의료봉사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 곽윤홍 부주임은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우리나라가 현과 구 기층 의료기관의 운영 보장을 강화하고 분급 진료와 봉사의 연속성을 더욱 신속히 추진해 집 근처에서의 진료가 있음에서 더 나은 수준으로 전환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곽연홍 부주임은 의료보건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기층 특성의 진료과 구축을 추진하여 흔한 질환과 다발성 질환의 진료 수준과 건강관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2급 병원과 현급 병원을 지원하고 정신심리, 재활간호, 소아과, 로인의학, 완화의료 등 봉사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봉사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입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는 전 과정에 양질의 부유보건 봉사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출산안전보장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우선 임산부와 산모 사망률을 10만 명당 12명 이하로, 영아 사망률을 1000분의 3.5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아과 진료 봉사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 류혜조 주임은 현재 전국에서 2급, 3급 공립종합병원 모두 소아과 의료봉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사회 보건봉사센터와 향진위생원의 90%도 소아과 진료봉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혜조 주임은 올해의 목표는 소아과 진료봉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보건봉사센터와 향진보건원을 1000곳 더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말까지는 95% 이상의 지역사회 보건봉사센터와 향진보건원이 소아과 진료봉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0: 중국인민은행이 9월 14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총량은 적정 수준에서 성장했고 사회적 자금 조달 여건은 완화된 상태를 유지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고품질 발전에 적합한 화폐 금융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8월 말 기준 광의 통화 잔액은 356.8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습니다. 사회 용자 규모의 잔존 규모는 464.8조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실물 경제에 대한 인민폐 대출 잔액은 278.6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습니다. 인민폐 각종 대출 잔액이 280조 원을 넘어섰고 신용대출 구조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금융, 친환경 금융, 보편적 특혜 금융, 양로 금융, 디지털 금융 등 5대 분야의 대출은 두 자릿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증가분이 전체 대출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신용자원은 더 과학기술 혁신, 친환경 조난 등 새로운 동력 분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8월 기업의 신규 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3%를 약간 밑돌아 전년 동기보다 약 0.2%포인트 낮았으며 대출 금리는 역사 최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1: 9월 10일 11시 15분경 중국 선박그룹 청도 북해 조선유안회사의 외국적 화물선이 항구에 정박해 보수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25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정신을 참답게 관철 실시하고 리강 총리 등 조항 지도 동지들의 회시 요구에 따라 국가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근거해 국무원은 산동 청도 중국 선박그룹 청도 북해 조선유안회사 910 중대 화재사고 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이 조사팀은 응급관리부가 주관하고 외교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교통운수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전국총공회, 국가소방구조국, 산동성 인민정부 등 관련 방면이 참여하며 해당 사고에 대해 조사 등급을 격상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공무원 사고조사팀은 14일 오후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공무원 사고조사팀 팀장이자 공무원 안전생산관리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이며 응급관리부 부부장인 송원명이 회의를 주재하고 조사 일정을 통보하였으며 업무 요구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회의 시작 전 참석자들은 기립하여 사고 조난자들을 위해 묵념했습니다. 회의는 사고 조사 업무에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정신과 당주왕 국무원의 결정과 배치를 철저히 리행하고 과학적 엄밀성, 법률 법규 준수, 실사 구시, 시료 중시와 네 가지 필수 원칙에 따라 신속히 사고 원인을 밝혀내고 기업 업종 감독, 소속지 관리 책임을 전면적으로 규명하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회의는 지방정부 관련 부문, 중앙기업 등이 교훈을 깊이 새기고 부문의 세 가지 관리, 세 가지 필수 책임과 기업 주요 책임자의 책임을 층층이 조사하고 각종 화재 위험을 철저히 조사하고 정비하며 도급과 규정 위반 행위를 엄격히 조사하고 반복적으로 위험 화학품, 광산, 공업 무역, 교통운수, 건축공사, 특수설비 등 중점 업종 분야의 위험 요소 조사와 정비를 잘 수행하며 중대 특대 사고를 단호히 방지하고 억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사고조사팀 전체 성원, 중앙규율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최고인민검찰원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0: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14일 우리나라 세 번째 뇌기기 인터페이스 의료기기 표준을 비준하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로 뇌진 데이터를 처리하는 뇌기기 인터페이스 의료기기 제품 표준입니다. 새 표준은 내년 9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실시됩니다. 뇌기기 인터페이스 의료기기는 마치 뇌 신호를 읽을 수 있는 지능기기로서 대량의 뇌전 데이터를 학습하고 인공지능 산법을 훈련해야만이 환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료 효과와 관계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 위험 부담과도 밀접히 관계됩니다. 전국 약품검증연구원 기계소 소장이며 표준 작성자인 리주의 소개에 하면 새 표준 발표 전 여러 연구기구와 기업은 뇌전 데이터를 채집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고 채집 빈도수와 표시 방식도 다르며 서로 비교하기 어렵고 재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뇌기기 인터페이스 의료기기의 중대 혁신을 지지하고 산업발전의 수급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쾌속 절차를 취해 프로젝트의 립군을 비준했습니다. 새 표준은 뇌기기 인터페이스 의료기기 연구개발과 생산의 통일적인 뇌전 데이터집 품질 척도를 제공함으로써 국제 선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당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관련 의료기기 제품들이 림상실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기기동독사 원봉 부사장은 이 표준으로 뇌기기 인터페이스라는 신흥산업은 각자 자기 말만 하던 대로부터 통일적인 대화로 변하겠으며 해당 의료기기들이 더 빠르고 더 규범적으로 시장에 들어서게 했다고 표했습니다. 원봉 부사장은 새 표준은 데이터 품질을 학술적 요구에서 제품 상장 합격 문턱으로 제고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계열 보도 장정 정신을 이어받아 부흥의 로정으로 힘차게 나아가자 오늘은 홍군 장정이 지나간 중요한 성리자 상강 전역 발생지인 광서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상강 기술계 새 모습 들으시겠습니다. 1934년 겨울 조왕 홍군은 장정 도중 광서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19일 동안 홍군은 장정에서 가장 장렬했던 상강 전역을 치렀습니다. 관양 신우, 전주 각산포, 흥안 광화포 등 3대 진지에서 수만 명의 홍군 장병이 피와 살로 강을 건너는 생명선을 구축해 중공조항과 조항 홍군 주력이 상강을 건너도록 보장했습니다. 홍군 장정 상강 전역 기념관 주운량 관장은 상강 전역을 통해 조항 홍군은 장정 출발 당시 8만 6천여 명에서 3만 여 명으로 격감했고 절반 이상의 손실을 대가로 적이 설치한 제4차 봉쇄선을 돌파해 혁명의 중견 역량을 보존했다고 말했습니다. 홍군 장정 상강전역 기념관에서 멀지 않은 광서 계림시 전주현 재만진 모죽산촌에서는 300여 무의 포도가 수확철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45세인 왕덩리는 이 마을의 대규모 포도 재배 농민입니다. 일찍이 2002년에 그는 호소에 응해 앞장서서 세 무의 포도를 심었습니다. 왕덩리는 지금은 7~8개의 신품종을 심고 있다면서 가장 최신 품종인 개포 15호는 재배하기가 매우 좋고 노동력도 적게 들며 열매 속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제 모죽산초는 시설 농업 재배 시범 기지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 주민들도 이끌어 포도를 3천여 무나 심었습니다. 재만진 남일촌 당지부 서기인 왕군영은 홍색 관광이 가져온 방문객을 바탕으로 포도 산업과 농촌 관광이 서로를 촉진하면서 농민 소득 증대와 부유의 금열매로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왕군영은 지금 우리가 심는 포도는 선근 재배 방식으로 유기질 비료와 흙을 섞어 충분히 흡수시키는 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 점적 관계 기술에도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포도 덩굴 아래에는 닭 토종오리 거위를 길러 소득이 괜찮다고 덧붙였습니다. 1934년 12월 홍군 장정은 기림시 홍안현 화강 요족향을 지나 이곳에서 로산길을 넘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우수한 산수 자원과 홍색 문화 자원을 결합하여 독특한 홍색 문화관광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했습니다. 화강 요족향 룡당체에서 농가 식당과 민박을 운영하는 범옥성은 최근 각지에서 온 체험학습 단체를 접대하느라 바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과 브라질의 협력, 브라질 청년들의 직업 꿈 실현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질 소녀 루아 빅토리아는 중국 기업이 브라질에 진입하면서 우리 현지 젊은이들에게 많은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합니다. 루아 빅토리아는 브라질 바이아주 카마사리시의 비아디 공장에 처음 들어섰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면서 장비의 작동, 생산 과정, 그리고 여러 부서 직원들이 협력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관찰하고 처음으로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배후에 숨겨진 거대한 공정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비아디 카마사리 공장의 청년 실습생 계획의 일원인 22세의 빅토리아는 배터리 사업부에서 실습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이는 단순한 업무 경험이 아니라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에 투신한 직업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비아디가 2023년 카마사리에 공장을 세운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빅토리아는 이 중국 공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현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 실습생 계획에 지원했습니다. 청년 실습생 계획은 이론과 실천을 결부한 교육 방식으로 실습생들이 브라질 전국 공업기업 강습센터에서 이론 과정을 배우는 동시에 비아디 공장에서 일상 생산 실천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00명의 브라질 청년들이 공장의 각 사업부에서 실습하고 있으며 학습이 끝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빅토리아는 생산 실천을 통해 이론 지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장 지도 교원은 질문에 해답하고 공예 과정을 지도하며 표준 작업을 시연해주어 학습 효율을 대대적으로 향상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빅토리아에게 있어서 실습의 가장 큰 수확은 공업 생산 절차에 대응하고 공장의 운영 논리를 더 폭넓게 이해하며 배터리 생산 분야에서 더 탄탄한 기술 지식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자동차 공업에 대해 호기심이 가득한 젊은이부터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실천에 참여하는 실습생이 되기까지 빅토리아는 자신의 발전이 단지 기술 향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력은 저의 자신감을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전문가들로부터 배우고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빅토리아는 과거 직장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제한적이었지만 지금은 더 많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빅토리아는 또 기회가 된다.

0: 비아디에서 장기적인 직업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빅토리아는 중국 기업이 바이아주에 투자해 공장을 세우면서 현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직업 선택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중국과 브라질 협력으로 생겨난 직업 기회는 공장 생산 일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중국 국가전력망 브라질 주식회사 고급기업관리분석사 마노엘라 레센드는 중국에서 진행한 20일간의 몰입식 방문으로 그녀는 직업 발전과 업계 미래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중국 브라질 전력에너지 교류 강습 프로젝트에서 레센드는 브라질 전력감독관리국과 브라질 국가전력조정센터, 광산에너지부, 브라질에너지연구원, 그리고 기타 브라질 전력기업 대표들과 함께 중국 에너지 기업을 방문하고 관련 강습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장기적인 계획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실행 능력이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방문과 강좌에서 중국인들이 효율 높게 계획, 생산, 집행, 감독 관리를 어떻게 하나로 통합하는지를 똑똑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레센드는 중국은 디지털화, 에너지 저장, 전기 자동차 등 분야를 개별적으로 발전하는 프로젝트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을 하는 것이 깊은 인상을 남겨줬다고 말했습니다. 교류 과정에서 초고압 송전, 에너지 저장, 자동화 등 기술을 통해 레센드는 에너지 산업의 발전은 특정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의 심층 융합과 기구 차원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경력은 그녀가 문제를 분석하고 업무를 계획하는 방식을 개변시켰습니다. 레센드는 중국과 브라질은 에너지 분야에서 아주 강한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해결책은 브라질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현지화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생산 일선에서 고위층 업계 교류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브라질의 실무 협력은 실속 있는 인재 양성과 기술 공유를 통해 브라질 젊은 세대에게 더 풍부한 직업 선택의 기회를 창조하고 그들이 친환경과 혁신 발전의 흐름 속에서 개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브라질의 협력, 브라질 청년의 직업 꿈 실현,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산업의 새 경로를 모색하고 있는 하남성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사마르한의 광명 릴레이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그린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국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자 강휘입니다. 먼저 클라우드로 연결된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어그린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프로그램은 여러분과 함께 습근평 총서기가 좋아하는 전고를 해석하면서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정수를 더 깊이 배우고 깨달으려는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시대가 우리를 부르고 인민이 우리를 기대하니 오직 변함없는 의지와 부지런한 실천으로만 시대와 인민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당과 국가 위협 발전의 전반적 차원에서 국정운영의 실천 속에서 늘 인민복지 증진을 발전의 근본 목적으로 삼아 인민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열망을 현실로 만들어가며 인민을 최우선에 두고 인민의 안위를 마음에 새겨왔습니다. 나는 나를 잊고 인민을 새기겠습니다라는 이 말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이 사상을 인민을 위한 인민을 대변하는 과학적 이론으로 만들고 인민의 리익과 염원을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한 이론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바로 인민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중앙당학교에서 일상 업무를 주관하는 부교장 사촌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8일 미국 에델만 회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민중의 정부 신뢰도가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인민은 왜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인민정부를 이토록 신뢰할까요? 이에 대해 습근평 총서기는 간결하면서도 심오한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강산은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다 라는 말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론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신시대 무엇 때문에 이 진리를 강조해야 하며 어떻게 이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논의할 과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인 강산은 인민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0: 大鹏一日同风起，扶摇直上九万里，一百年来，中国共产党秉持为中国人民谋幸福的初心，为中华民族谋复兴的使命，不畏艰难险阻，不惧流血牺牲，团结带领全国各族人民浴血奋斗、发愤图强，改革开放，中华民族迎来了从站起来、富起来到强起来的伟大革命。
1: 방금 우리가 들은 습근평 총서기의 연설은 습근평 총서기가 2021년 2월 10일 중공조항과 국무원의 음역설 하례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연설에서 총서기는 리백의 유명한 식구 대붕이 하루아침에 바람을 타고 일어나 9만리 하늘로 치솟는다를 인용했습니다. 이 식구는 오늘날 우리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목표를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던 데서 또 어떤 새로운 계시를 줄까요? 오늘 프로그램의 오전 해설인 중앙민족대학 목만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대붕이 하루아침에 바람을 타고 일어나 구말리 하늘로 치솟는다는 이 식구는 당나라 대시인 리백의 명시 상리옹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시 리백은 이미 자사 위치에 오르고 국내에서 명성을 떨치던 리옹을 찾아가 그의 인정과 추천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리옹은 그를 매우 냉담하게 대했고 이에 크게 화가 난 리백은 상리옹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시의 첫 구절이 바로 대붕이 하루아침에 바람을 타고 일어나 구말리 하늘로 치솟는다입니다. 리백은 시에서 자신을 대붕에 비유하며 언젠가 대붕처럼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치솟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 비유는 리백의 개성을 잘 살려주고 그의 웅장한 기백, 비범한 포부를 잘 보여줍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수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1: 한 무의 삼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0: 한 무의 림지는 한 무의 무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무의 방통림은 100여 무의 비옥한 토지를 통제로부터 보호해줍니다.
1: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리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만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0: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푸름을 가꾸어 갑시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의 새 경로를 모색하고 있는 하남성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초가을 하남성 우주시 마가향 대간촌의 고구마밭에는 덩굴이 드넓게 펼쳐져 있고 예간 캠핑장에는 곳곳에 텐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산림 비복률이 90%를 넘는 이 마을은 한때 전형적인 석탄 자원 마을이었습니다. 하남성 남부 주마점시 확산현 주구진 주구촌 소왕장의 바이올린 제조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조각칼을 가볍게 돌리면서 악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 마을, 하나는 석탄 경제와 작별했고 다른 하나는 바이올린 제조 산업을 일구었습니다. 자원은 달랐지만 두 마을

정부를 녹화시켰다면서 현재 마을 전체 산림 비봉률은 90%를 돌파했다고 말했습니다. 광산을 닫았으니 새로운 산업을 찾아야 했습니다. 고구마가 첫 번째 돌파구로 되었습니다. 2021년 대간초는 우주시 실덕농산물유한회사를 지었고 2023년 고구마 3분 가공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가동했습니다. 당면 등 여러 제품을 생산하며 2025년 매출액은 660만원을 돌파했고 주변 13,000모의 고구마 재배를 견인했습니다. 마을 주민의 1인당 연소득은 친환경 전환 이전에 9,000여원에서 현재 22,000원으로 늘었습니다. 문화관광건강양생은 두 번째 길이었습니다. 화하식물군 지질공원 대풍구 관광지에 힘입어 대간초는 2025년 예간 캠핑장 운영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정상 운영 기간 일평균 방문객은 연인수로 5,000명에 달했고 함께 조성한 대간 주말 문화 장터의 일일 방문객이 연인수로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촌 집채 경제의 년간 안정적인 수익 증가분은 60만원을 웃돋았습니다. 검은 석탄 바다에서 녹색 전원으로 대간초는 친환경 전환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이와 반면 소왕장의 변화는 수십 년 전 한 차례의 외출에서 비롯됐습니다. 1980년대부터 확산현의 농민들이 괭이를 내려놓고 북경의 바이올린 공장으로 일하러 나갔습니다. 견습생에서 출발해 악기 제작 장인으로 성장하며 확산 장인의 명성을 떨쳤습니다. 2015년 확산현은 바이올린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북경에서 일하던 제작사 60여 명의 귀향을 이끌었습니다. 확산현 수공 바이올린 제작협회 왕금당 회장은 악기 공장을 소왕장으로 옮기고 기업 플러스 농가 방식을 채택해 제작 공정을 각 가정에 배분했다면서 주민들은 강습을 받은 후 곧바로 제조 현장에 투입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남 호운 악기유한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하서협은 지금은 근무 시간이 자유롭고 건당 급여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로 바이올린 조립을 담당하고 아내는 첼로 조립을 담당합니다. 예전에 타지에서 일할 때보다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 행복지수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오늘날 확산현은 년간 약 40만 대의 현악기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전체 산업망의 년간 생산액은 6억 원을 넘고 2,6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중고급 수공 현악기는 전국 시장의 80%를 점유할 뿐만 아니라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해외에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실정에 맞게 각자의 강점을 살리는 실천이 중원 대지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남성은 현 단위 향토 특산물 산업망 260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가급 현대 농업 산업단지 19개와 우세 특색 산업 집군 12개를 건설했으며 농촌 부민 산업망의 년간 생산액은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중원의 향촌들은 새로운 진흥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안과 미세회과 전문 실용의학 센터인 사마르안 센터에서 아이샤트 압둘라흐 마노바는 수술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두 눈에 붕대가 감겨져 있는 그녀는 옆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중국 기자들이 찾아왔다는 소개를 받고 나서 그녀는 우즈베크어로 친척 같은 중국 의사들이 먼 길을 와서

무료 검사와 수술을 해주어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 환자는 이번 건강열차 우즈베키스탄 광명행 활동의 수백 명 수혜자 중 한 사람입니다. 9월 중국 국가보건건강위원회 국제교류협력센터는 북경대학 인민병원 의료팀을 다섯 번째로 사마르안에 파견해 의료지원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백내장 무료 수술 300건을 완료하고 또 롱내장 등 난치성 질환 수술 10건과 학술 교류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북경대학 인민병원 안과센터의 포영진 부주임은 수술 닷새째를 맞은 시점에서 이미 200내 이상을 마쳤다면서 이는 당초의 예상보다 진도가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의료팀은 매일 당일 수술 환자와 다음날 수술을 앞두고 검사를 받는 환자를 포함해 10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포영진 부주임에게는 이번이 사마르안 방문 세 번째이자 우즈베키스탄 방문 여섯 번째입니다. 따슈켄트에서 사마르한으로, 부하라에서 우르겐치로 그의 발걸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의료팀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미 수천 명의 환자에게 백내장 수술을 무료로 시행했습니다. 현지 환자들은 대개 증상이 복잡했습니다. 당뇨병 발병률이 높아 이로 인한 암과 합병증이 뒤따르는 데다 현지에서 가성 수정체낭 박리 증후 군발 병률이 40%를 넘어 수정체가 단단해 수술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포영진 부주임은 이 수술에서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료구역에는 검사를 받으러 온 현지 주민들이 긴 줄을 섰습니다. 대다수가 고령자들이었습니다. 대기홀에 쏟아지는 햇살이 기대로 물든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우다트 후다클로바도 그 중 한 명입니다. 그는 현지 안과 의사가 중국 의사를 찾아가 보라고 해서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이 순조롭게 끝나면 앞으로는 안경을 끼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는 의사의 말에 그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중국 의료진이 가족과 떨어져 먼 곳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는데 정말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주민 앙까르는 어머니가 지금 수술 중이고 자신도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며 중국 의사에게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진찰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는 수술실과 진료실 쪽을 수시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자신의 눈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의료팀의 방문은 그가 다시 세상을 똑똑히 볼 수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을 더해 주었습니다. 수술 전 준비 구역에서는 북경대학 인민병원 안과센터의 간호사 마첩이 환자에게 산동 안약을 넣으며 동료에게 임계 사항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자마다 상태가 달라서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고 모든 지표가 완벽하게 갖춰져야 수술을 잡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안과 미세외과 전문 실용의학센터인 사마르안 센터의 책임자 보티르 투어타예프는 2019년 협력을 시작한 이래로 중국 파트너와 함께 일한 지 벌써 7년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전문가들과 함께 초음파 유화 백내장 수술을 진행해왔다면서 이제는 안과 의사 10명이 독립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7년 전만 해도 병원의 이 기술이 성숙되지 못했지만 지금은 의사들이 한 몫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건강열차 우즈베키스탄 광명행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수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의료팀은 방문할 때마다 학술 교류와 공동 회진을 펼치면서 기술을 직접 손에 잡아주듯 전수했습니다. 동시에 여러 현지 의사들도 북경대학 인민병원을 방문해 견학을 받기도 했습니다. 투타예프는 앞으로도 협력을 계속 깊이 있게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0: 자연계에서 모든 동물들은 특유의 생존 예술을 갖고 있습니다. 곤충을 먹이로 하는 작은 동물인 천산갑은 맹수의 위협을 자주 받습니다.
1: 온몸의 단단한 비늘은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입니다.
2: 위기가 곳곳이 도사리고 있는 초원에서 콧불 쏘는 그 어떤 동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3: 나는 날카로운 불로 영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0: 자유롭게 노니는 상어는 해양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4: 강대한 등 지느러미는 나의 풍채를 더해줍니다.
2: 동물 생존은 일종의 예술입니다. 이들을 해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행입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국가질병예방통제국이 최근 개학시즌 과학적 질병예방, 건강하게 새학기 맞이 주제를 둘러싸고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보건 관련 사업 성과와 교정 전염병 예방에 관한 과학 지식을 소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올해 가을과 겨울철 독감 시즌이 다가오면서 중점 군체의 독감 백신 접종은 어떤 대민 정책과 주의사항이 있을까? 독감은 독감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전염병으로 가을과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또 모든 군체가 독감 바이러스에 전반적으로 감수성이 높아 집단 감염이 쉽게 발생합니다. 특히 노인, 영유아, 만성질환 환자들은 독감에 감염된 후 중증, 사망 또는 기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습니다. 예방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건강 전략이며 독감 백신 접종도 독감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중증, 사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인과 어린이 등 중점 군체와 학교, 양로기구 등 중점 장소에 있는 들이 유행 시즌 다가오기 전에 미리 독감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최근 일례 일부 지역에서는 중소학생과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중점 군체의 면역 수준을 높였으며 좋은 사회적 효과성을 거두었습니다. 올해 국가에서는 중점 군체 독감 백신 접종을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자금, 종업원 의료보험, 개인괴사 지급, 공회 경비 등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경로로 자금을 조달하여 농촌 지역의 노인과 어린이 주요 대상자, 종업원 의료보험 가입자, 새로운 취업 형태 노동자, 군체 등에게 독감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요 대상자의 접종률을 높이고 대중들의 질병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9월부터 각 지역에서 이번 유행 시즌 독감 백신 접종을 차례로 시작할 예정이니 관련 공지를 확인한 후 적극적으로 가까운 접종기관을 선택해 독감 백신을 접종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제 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참 바라겠습니다. 네, 학습 시간을 먼저 보내드리고 이어지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30년간 외식업에 종사하며 평범한 일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박준하 씨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대이 멸치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머뭇거리다가는 놓쳐버리고 만다라는 글을 공유해드리며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 영화와 드라마 대표곡 네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갈리풀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0: 계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함에서는 이 종족 목표를 확고히 파악하고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개혁과 과학기술 혁신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때 대한 습금형 종속이 중요한 론수를 근본적인 준칙으로 삼아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실천 경험과 종용 원칙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당일 용도를 견제하고 과학기술 관리 체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반드시 중국 공산당의 용도라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을 확고히 파악하고 과학기술 사회에 대한 당정의 집권적 통일 용도를 강화하며 신용의 거국 체제를 완비하여 과학기술 체제 개혁이 시종 종합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네 가지 지향을 견제하고 과학기술로서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하고 고수준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반드시 과학기술 혁신의 전 분야의 배치, 전 과정의 보치를 강화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 난관 돌파 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며 과학기술 실력과 혁신 능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고수준의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체계적인 관행을 견제하고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효율적이고 협동적이고 개방적인 국가 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둘러싸고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전일적으로 추진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경제 및 사회 재반 분야의 개혁 발전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간 본위 사상을 견지하고 전 사회의 혁신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반드시 각종 혁신 주체와 과학기술 일꾼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아 혁신을 경려하고 실패를 너그럽게 받아주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여 제1자원인 인재의 활력과 동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과학기술 체제의 개혁을 심화할 때 대한 당정의 중요한 임무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20차 당대회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웅대한 정사진을 펼쳤으며 2035년까지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는 전략적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결정은 2035년을 지향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할 때 대하여 체계적으로 포치했습니다. 우리는 당정의 결책과 포치를 단호히 관철 실시하고 네 가지 지향을 견제하며 과학기술 혁신의 전략적 지위, 선도적 지위와 근본적인 버팀목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선도하는 데 부응하는 신용의 거국 체제를 구축하며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흥의 고국 체제를 완비하고 중대 과학기술 혁신 조직 기재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건설을 강화하고 국가 실험실 체계를 보완하며 국가과학연구기구, 고수준의 연구형 대학교, 과학기술 선도기업의 기능 설정과 배치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혁신에서 조항과 지방의 협동을 추진하고 각 부류의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신용 연구개발기구의 발전을 권장하고 규범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초대 규모 시장의 선도적 역할을 살리고 혁신 자원의 통일적인 계획과 혁신 역량의 조직을 강화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융합적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네 가지 지향을 견제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의 난관 돌파를 총괄적으로 강화하며 과학기술 혁신 역량, 요소 배치, 인재대우의 체계화, 편제화, 협동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집적회로, 공업공작기계, 의료설비, 기구, 계기, 기초소프트웨어, 공업소프트웨어, 선진소재 등 중점산업사슬의 발전을 강화하는 체제 및 기제를 완비하며 전 과정에 거쳐 기술난관 돌파와 기술성과의 응용을 추진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안전위험 감시 조기 경보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기초여건의 자주적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프로젝트와 경비관리 개혁을 보완하고 국가과학기술 자원의 총괄적인 배치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국가중대과학기술 임무 분류관리 조직 모델을 실시하고 지방기업의 과학기술 항목을 국가과학기술 계획체계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기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계획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고 기초연구 분야, 교차학과 연구 분야의 선단연구, 중점연구 분야에 대한 전망적, 선도적 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조직적인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기초연구에 사용되는 과학기술 지출의 비중을 높이며 선별적 지원과 안정적 지원을 결부시킨 기초연구 투입 기제를 보완하여 여건을 갖춘 지방, 기업, 사회조직, 개인이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것을 권장하고 기초연구 과제 선정에 다양화를 지원하며 고위험 기초연구와 고가치 기초연구를 권장해야 합니다. 조문가가 실명으로 추진하는 비공감 프로젝트 선별 기제를 수립해야 합니다. 조항재정의 과학기술 경비 배정 및 관리 사용 기제를 보완하고 조항재정의 과학기술 계획 수행 및 조문기구 관리 체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재정의 과학연구 프로젝트 경비 도급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과학자에게 보다많은 기술 노선 결정권, 경비 지배권, 자원 조달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교육, 과학기술, 인재체제 및 기재에 대한 일체화 개혁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과학기술과 교육, 인재의 선순환을 촉진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 전략의 수요에 따른 학과 설치 및 조종기재와 인재 양성 모식을 구축하고 시급히 필요한 학과와 전공을 파격적으로 배치하며 혁신 능력 양성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과학기술 교육과 인문 교육의 협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학교의 과학기술 혁신 기제를 보완하고 대학교와 기업의 협동 혁신을 추진하여 과학기술 성과 상용화의 효과성을 높여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추억의 향기.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0: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30년간 외식업에 종사하며 평범한 일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박준환 여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랑독을 사랑해 조선어 시문을 한어로 번역하고 랑독하며 민족 간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그녀는 영교에 뿌리 내리고 시와 글로 정을 나누며 여러 민족 간의 교류를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민족 단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글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현재 지금 하북성 사마시 연교에서 간단한 음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30년입니다.
1: 오, 30년 동안 하셨습니까?
2: 네, 저희들이 북경에서 10년간 영업을 하고 2007년에 연교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계속 음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경에서 10년 했어요.
1: 선생님께서 또 시도 많이 쓰시고 또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참가하시던데 주로 어떤 행사에 가장 많이 참가하신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2: 네, 주요는 제가 시랑송을 즐겨 하다 나니까 시랑송 활동에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성 연교 조선조 여성협회에서 문화원을 책임지고 문화원 활동을 네, 좀 이끌고 있습니다.
1: 방금 말씀하신 문화원은 어떤 문화원이신지, 이게 언제 설립되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2: 네, 연교 조선조 여성협회 문화원인데 현재까지 2년간 됩니다. 네. 협회는 10년 동안 되지만은 문화원은 예, 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활동의 주요는 시랑송을 네,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연교에 있는 정음학교 활동이나 기타 활동에 우리가 적극 참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조선어와 한어 합성장송으로 연교 문화관 활동에 우리가 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사회에서 엄청 예, 중요한 그 중시를 받고 우리가 여러 번 랑송 무대에 요청되어 연출도 했습니다.

0: 下破旧的老水车，数百年来放着疲惫的歌。我是你额上熏黑的光灯，照你在历史的隧洞里摸行摸索。나는그대강변의낡은물레방아수백년내려오며지친노래엮었다나는그대이마오의건간내라그대도듬어가는벽사의터널을비추었다我是甘霖的稻穗，是失修的路基，是逼滩上的驳船，把纤绳深深勒进你的肩膊，祖国。나는메마른교의사버려진로반나는감탕판에처박힌나룻배뱃줄은깊이깊이그대의어깨위에조여들었다조국이여我是
1: 네그방금들려주신실황송은어떤행사에참가했을때네내놓은작품입니까
2: 네그것은어제단오활동주제였는데우리사마시문화관에서조직하는실황송활동무대였습니다거기에서네조국이여지내하는나의조국이여네우리네중국어조선어합성방송으로선을보였습니다우리조선족방송가들이한복을민족한복을입고 、네、 나서서정말우리 、네、 중국어로된방송과조선어번역으로된방송으로무대에올랐어요그래서사마시문화관의용도들이일제한서평을받았습니다
1: 아그랬군요、네、 언제부터이실황송을좋아하시게되었습니까
2: 아제가실황송을접할때는2021년이었습니다그때부터실황송에애호를갖고그다음회피에서실황송교실을꾸리고여러회원들과함께실황송을배우면서예성장해왔습니다그리고몇년동안열심히배우면서경연에도전국경연에도여러번참가하고예번마다예좋은성적을따내고올해는금상을따냈습니다
1: 어그러셨습니까
2: 네
1: 어축하드립니다선
2: 생님네감사합니다
1: 네선생님께서아까협회에서지금그우리문화원도운영하시고계시는데행사는일주일에몇번씩하십니까
2: 네올해상반년에는제가건강상태때문에실황송활동을조직하지못했어요그리고9월달부터지금세계적으로또다시활동을조직하려고합니다우리한주일에한번씩네、모임활동을하고그다음여기회원들이연변주화술학회서방농교수님의 、네、 화술강의를배우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학기에는6명정도가화술을배우고또화술을전문으로배우지않고、네、 또우리 강의교실에서우리실황송교실에서또간단하게배우는분들까지하면한10여명이됩니다
1: 영교라는곳에서조선족분들이많이모여산다고들었습니다네지금현재영교에는대략한얼마정도의조선족이있는지선생님께서알아보셨습니까
2: 2006년2007년도그때는조선족들이엄청많다고 예, 예얘기들었어요6만명정도있다고했는데지금은많이밖으로빠져나갔거든요한예아마 2-3만명정도되는지마는지그렇게얘기하더라고요확실하게는잘모르겠습니다
1: 그영교에서네어떤행사가진행되고있는지또특히선생님께서네어떤장소에서이그실황송도하시고여러가지그활약을하시는지궁금합니다
2: 네해마다진행되는영교조선족여성회피연말청계회때는우리가회피회원들을모여서랑송무대를만듭니다그래서합성랑송무대랑송을하고요그리고 또 다른 협회 행사에도 축하 분들을 또 만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장성이 네, 아리랑 우리 노래 강효산 시인이 쓰신 시였습니다. 그래도
1: 예,
2: 네, 연말에는 우리가 이 시랑성을 합성 무대로 중국어로 번역하여 네, 중국어 조선어 합성 랑성으로 지금 연교문화관 연출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1: 그 스님께서 또 여러 가지 그 애심 후원도 많이 참여하셨던데 어떤 애심 활동에 참가하시는지 그리고 네, 이 행사에 참가하게 된 그 초심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2: 네, 우리 여성협회에서 조직하는 예, 불구자 돕기, 이웃 예, 돕기 이런 활동에는 우리가 적극 참가하고 예, 연교 조선조 러닝 협회 활동에도 적극 지원 봉사 이런 활동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1: 네. 스님께서 내 향후 가장 큰 소망이라면 무엇입니까?
2: 네. 저희가 지금까지 랑송을 배우면서
1: 흥취
2: 예. 생활을 하면서 제일 큰 소망은 우리 조선족 랑송 애호가들이
1: 예.
2: 우리 민족의 예쁜 옷을 입고 큰 무대에 올라서 우리 한족들이 예. 가시는 그런 큰 무대에 올라서 연출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북경시 서취
1: 네.
2: 춘제왕회 활동에 오. 참가했고요.
1: 예.
2: 그리고 연교에는 아시다 예술단 연출을 베이징 서취
1: 예.
2: 춘제레화왕회까지 나가도록 제가 연락을 해서 우리 아시다 예술단에서 예. 북경 그 춘제왕후의 무대까지 올랐어요.
1: 네.
2: 그때 제가 제일 느낀 것이 한어랑송으로 저는 합성랑송으로 따라가서 무대에 올랐었는데 그때
1: 예.
2: 제가 가진 느낌이 우리 조선족들도 이런 큰 무대에 올라서 북경 예, 텔레비에 나가는 것이 제일 큰 욕망이었다고 봅니다.
1: 네, 네.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면서 네, 뭐, 그 청취자분들한테 네, 어떻게 전해주고 싶은 말은 있습니까?
2: 네 우리가 조선족으로서 우리 말 우리 글을 사랑하고 정말 조선족으로서의 근지감을 갖고 뜨뜻하게 이 사회에서 예, 활약하는 예, 모든 분들이 모습에 예, 감탄하면서 이후에도 우리 조선족들도 예, 사회 일원으로서 큰 무대에서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0: 네, 박준환 여사의 실황송을 함께 들으며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 흰 옷의 노래 김학성. 내가 걸친 것이 어찌 원만이겠는가. 그것은 배천으로 짠 욕사이고 그것은 눈물의 골짜기에 숨긴 버리지 못한 나의 대줄이고 수천 년 동안 북극의 눈보라와 함께 나를 키워준 흰 가슴이 솟구치는 젖줄기였다. 최초로 옷을 지은 그녀의 이름은 풀이었고 그녀의 이름은 구름이었고 그녀의 이름은 새끼 찾는 오미곰의 슬프고도 긴 울부짖음이었다. 회벽 하얀 초가집을 감싸고 돌며 냇물은 일천 번 피의 노래에 불렀고 흙은 일천 번 번개의 칼을 휘둘렀고 보리고개는 일천 번 논물의 씨를 쓰고 지웠다. 늑대에게 핥히면서도 어머니는 된장 한 알이에 한 가닥 희망을 발효시켰고 외석의 칼날에 쓰러지면서도 아버지는 김치 뚝배기에 매콤한 꿈을 버무리며 웃었다. 보시오, 그대는 아는가? 흰 옷의 바탕에 각인된 아리랑 스리랑 해독하기 어려운 독수한 생명의 부호를. 그지없이 착하고 그지없이 정롭고 그지없이 순결하고 그지없이 안타까운 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항쟁과 사랑의 효전자. 그것은 슬프고 아름다운 오래된 민족의 숙명이 아니던가. 바람 세찬 우주의 변방에서 쓰러져가는 태양의 마지막 옷자락에 실어보는 맑고 투명한 안개의 온호. 아, 나의 이름은 조선조.
0: 네,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대 향기를 띄워드립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장수를 담은 보물 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대이멸친입니다. 클대 오를 이 멸할 멸 친할 친으로 구성된 대이멸친은 대의를 위해서는 친족도 죽인다라는 뜻으로 국가나 사회 대의를 위해서는 부모 형제 정도 돌보지 않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춘추 시대는 정세가 불안하고 분쟁이 치열한 시기였습니다. 나라들끼리 침탈하고 교전이 끊기질 않아 천하가 소란스럽고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비비린내가 나는 바로 이때 주우가 석후의 도움을 받아 형인 위황공을 죽이고 스스로 임금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재물을 수탈하여 호화스러운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야 유나라는 백성들의 원성이 끊기질 않았고 온 나라가 암흑에 휩싸 있었습니다. 몇 명의 정직한 대신들이 암암리의 주나라 천재에게 주우의 악행을 받기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주우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주우는 석후를 불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석후는 계략이 뛰어난 석작의 도움을 받아볼 것을 권했습니다. 석후의 부친인 석작은 공명정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우가 임금을 시해하고 왕위에 오른 것에 몹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석작은 아들 석후의 요청을 받자 주나라 천자가 매우 신뢰하는 진황공에게 도움을 청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진황공에게 서신을 보내 주우와 석후가 야합하여 임금을 시해하고 반역을 꾀한 사실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그는 또 진황공에게 두 사람이 진나라에 도착하면 즉시 처단해 위나라의 화근을 없애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주우와 석후는 진나라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서신을 받은 진황공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진황공은 석후가 석작의 아들인 것을 감안하여 가벼운 형을 내리려 했지만 석작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석작은 석후와 같은 대역 무도한 자를 세상에 남겨두면 후환이 끝이 없는 법이라고 말하며 석후의 처형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래요 대를 위해서 육친도 멸하다 대이멸친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대이멸친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 수렴했습니다. 이는 대를 위해서는 친족도 죽인다라는 뜻으로 국가나 사회의 대를 위해서는 부모 형제 정도 돌보지 않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머뭇거리다가는 놓쳐버리고 만다. 최근 들어 무언가 결정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가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선택지 수가 늘어난 원인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선택과 결정 앞에서 누구나 많은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 자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머뭇거린다면 안 되겠습니다. 네, 어떤 이가 식사 메뉴를 고르는 것 같은 작은 일에서부터 업무 중에 무언가를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까지 혼자 결정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고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없으면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를 선택하려면 나머지 대안을 놓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네, 때로는 누구나 나 대신 결정을 내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결단력 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라고 묻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네, 결단력이 떨어지는 우유부단은 후회에 대한 불안 반응입니다. 내 결정이 잘못된 것이면 어쩌지 하고 후회할까봐 결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결정을 하겠다는 완벽에 대한 집착이 불안을 만들고 결정을 못 내리도록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믿지 못하고 타인의 의견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혼자서는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누군가에게 결정을 미뤄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결정을 내리고 나면 계속 아쉬움이 남아 선택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집니다. 네, 우유부단이 심해진다면 나의 불안 스트레스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스트레스를 풀어주어 활성화되는 불안 스트레스 시스템에 이완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이완은 바짝 조이고 있는 것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준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네, 좋은 사람과 만나기, 조용히 사색하며 자연과 호흡하기, 문화와 공감하며 나의 삶을 조명해보기, 네, 이 같은 활동이 좋습니다. 마음이 이완되어 불안 신호가 줄어들면 우유부단함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네, 그리고 배우자 선택 같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완벽한 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받아들이고 결정을 내린 뒤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불안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불안은 나를 지켜주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협박이 됩니다. 무시해버리는 것이 협박에 대처하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네, 그러나 배우자 선택 같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다릅니다. 네, 내 마음에 완벽한 만족 신호가 올 때까지 빨리 결정하라는 불안 신호를 견디는 배짱도 필요하겠죠.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영화, 드라마 주제곡 4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내드릴 첫 곡은 지부지부입니다. 네, 구슬픈 듯 흐르는 고풍스러운 선율, 부드럽고 섬세한 창법은 네, 순식간에 관중을 드라마 지부지부 응시록비홍수의 온화한 세월로 끌어들입니다. 네, 동명의 주제곡인 지부지부는 화려한 편곡을 걷어내고 맑고 고풍스러운 선율과 시적 가사로 인간 세상의 정취, 사랑의 초심과 세월의 부침을 그려냅니다. 이 노래는 드라마의 우아한 분위기에 어울려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온기가 담기고 음조마다 깊은 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느긋하고 다정한 선율은 인생의 득실과 세상의 무상함을 노래하는 동시에 본심을 지키고 태연하게 선을 행하는 인생 태도를 말해줍니다. 가사는 고선구절에 따라 경지가 아득하며 시장 생활의 정취, 인생의 기복과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잡은

네 두 번째 곡은 꽃은 왜 이리 붉은가입니다. 60여 년을 넘나드는 고전 명곡 서론 고원의 성실함과 순수함을 노래합니다. 영화 빙산 우의 손님 주제곡은 꽃은 왜 이렇게 붉은가는 세월의 침전을 거치고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입에 오르면서 부의 명곡으로 남아있습니다. 구슬픈 산들은 파미르 고원의 맑은 바람과 눈보라를 품고 순수한 우정, 충실한 신앙과 뜨거운 애국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소박하고 깊은 정의 가사는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며 병경전사들의 성실한 수호와 청춘의 뜨거운 열정을 자본이 전합니다. 선율은 부드럽지만 힘이 있어 세월의 먼지를 걷어내고도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곡은 우리의 생활은 햇살로 가득하다입니다. 가볍고 맑은 선율은 어둠을 걷어내고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고전 영화 주제곡 우리의 생활은 햇살로 가득하다는 맑고 고무적인 선율, 진실하고 따뜻한 가사로 시대를 초월한 치유의 명곡이 되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음악 교재도 선정되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분투의 세월이 탄생하여 활기와 희망이 가득하며 한 세대의 삶에 대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동경을 노래합니다. 생동감 넘치는 구슬픈 선율은 조급함을 걷어내고 순수한 열정과 활기로 가득합니다. 소박하고 진실한 가사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갈망을 말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인생 태도를 전합니다. 네, 여러 해 시간의 단련을 거치고도 이 노래는 여전히 생동감 넘치고 감동적이며 세월과 사랑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목소리일 뿐만 아니라 바래지 않은 정신적 힘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품고 햇살을 향해 자라 평범한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향해 달려가 빛을 꽃피우라고 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인도에서 열린 브릭스 국가 지도자 제18차 회동에 참석해 원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0: 15차 5기는 전망 계획 기간 우리나라가 건강 우선 발전 전략을 시행해 출산 지원을 위한 우호 환경을 한층 더 조성할 것입니다.
1: 8월 말 광리 통화 잔액이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하고 신용 자원이 신동력 분야로 집중되었습니다.
0: 공무원이 중국 선박그룹 청도 북해 조선유안회사 910 중대 화재 사고에 대한 조사 등급을 격상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습근평 국가 수석이 초청으로 인도에서 열린 브릭스 국가 지도자 제18차 회동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제15차 5기는 전망 계획 시작에 해에 글로벌 남방 국가들을 상대로 한 중대한 외교 행동으로 브릭스 협력의 고품질 발전을 이끌고 글로벌 남방의 료납과 자강을 추진하는 데서 전략적 의의가 있습니다. 뉴델리에서 24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습근평 주석은 10차례에 가까운 행사에 료니어 참석해 브릭스 국가 지도자들과 함께 발전 대결을 논의하고 새로운 협력의 장을 모색했으며 인도 총리 모디와도 심도 있는 회담을 갖고 중국 인도 관계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국내외 여론은 이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브릭스 국가들이 발전 의지에 집중하고 실무적 협력을 추진하며 다자주의를 견제하고 글로벌 관리를 완벽해 전 세계적인 도전에 대응함으로써 글로벌 남방의 공감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브릭스의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과 인도 양국 지도자가 3년 연속 쌍무 회동을 진행하게 된 것은 지역을 안정시키고 전반 국민의 파급 효과를 마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이번 방문은 실무적이고 효율적이었으며 목표 설정도 정확하고 성과도 풍부하며 세 가지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첫째, 브릭스 협력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개방과 포용, 협력과 상생의 브릭스 정신이 이끄는 가운데 브릭스 국가들은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인 협력 구조를 형성하여 명실상부한 세계 남방의 제1진이자 남남 협력의 최우선 플랫폼으로 됐습니다.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간절한 기대에 대해 습근평 주석은 브릭스 국가들의 혁신 발전을 촉진하는 선봉,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선봉, 문명 상호 창조를 추진하는 선봉, 글로벌 사무 관리를 개혁 보완하는 선봉으로 되어야 한다고 제기함으로써 브릭스 협력의 역사적 사명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4대 선봉은 브릭스 협력의 전략적 위상을 높였고 브릭스 국가들의 공동 자강 의지와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내년 브릭스는 네 번째 중국의 해를 맞이하게 되고 중국은 다시 의장국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브릭스 기제의 발전과 성장에서 중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습근평 주석이 제기한 중요한 주장을 적극 호응하며 내년 제19차 지도자 회동을 중국이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한결같이 지지했습니다. 둘째, 글로벌 남방의 역량을 부여했습니다. 이번 회담 기간 습근평 주석은 글로벌 남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네 가지 중요한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국제법치를 함께 수호하고 국제법과 국제규범이 평등하게 적응하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다자주의의 기치를 높이들고 유엔의 권위와 역할을 수호하는 것이며 인민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면서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가 시행되도록 추진하는 것이고 손잡고 안보 사무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전통적인 안보와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에 함께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주장은 시대의 발전 흐름에 발맞추고 인류의 진부의 큰 흐름을 파악하며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공동 기대에 봉함으로써 국제 문제에서 남방의 영향력과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 실현 가능한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새 라운드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에 주목해 습검형 주석은 1년에 창의를 제기하고 여러 가지 실무 협력 조치를 선포함으로써 각국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국제 여론은 중국은 인공지능 대국으로서 디지털 패권을 꾀하지 않고 기술 봉쇄를 하지 않은 뿐만 아니라 선진 기술을 공중 제품으로 전환시키고 미래를 결정하는 첨단 분야에서 발전 도상국의 기회를 창조해 줌으로써 중국 최유의 드넓은 포용

0: 총독과 전화를 품는 현금을 보여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셋째, 중국과 인도 관계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재차 인도 모디 총리와 쌍무회담을 진행하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양국 지도자의 전략적 인솔하에 중국과 인도 관계는 점차 권경에서 벗어나와 재출발에서 재격상으로의 변화를 실현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모디 총리는 중국과 인도의 전략성, 장원성, 방향성 문제를 두고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달성한 가장 중요한 공감대는 바로 중국과 인도는 동반자로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양국 지도자는 발전이라는 최대 공약수에 주목하고 친선왕대와 호혜 협력을 강화하며 양국 관계의 민심 기반을 개선했습니다. 상방은 정치적 상호 신뢰를 한층 더 증진하고 갈등과 쟁의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국경 지역의 평화 안녕을 함께 수호하기로 했습니다. 쌍방은 각기 브릭스 국가 의장국을 맡는 것을 지지하며 유엔 상해협력기구, 20개국 그룹 등 다자 구도 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남방협력을 추진하고 세계 다극화를 추진하며 혼란한 세계에서 안정적인 진보 역량으로 되기를 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짧은 시간에 련이어 상해협력기구 브릭스 량대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해 다자주의의 강음을 방출하고 동요하는 변국 속에서 단결협력의 빛을 밝힘으로써 중국과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면서 함께 진보하는 생동한 장을 엮어놓았습니다.
1: 국무원 보도 판공실이 14일 시작과 출발 15차 5개년 전망계획 결렬 주제 소식 발표회를 열고 관련 책임자가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건강 우선 발전 전략을 시행해 출산 지원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더욱 조성하고 건강 중국 건설에서 결정적인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의료 봉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전국에는 110만 개가 넘는 의료보건기관이 있고 주민의 90% 이상은 15분 이내에 가장 가까운 의료봉사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 곽윤홍 부주임은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우리나라가 현과 구 기층의료기관의 운영 보장을 강화하고 분급 진료와 봉사의 연속성을 더욱 신속히 추진해 집 근처에서의 진료가 있음에서 더 나은 수준으로 전환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곽연홍 부주임은 의료보건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기층 특성의 진료과 구축을 추진하여 흔한 질환과 다발성 질환의 진료 수준과 건강관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2급 병원과 현급 병원을 지원하고 정신심리, 재활간호, 소아과, 로인의학, 완화의료 등 봉사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봉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입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는 전 과정에 양질의 부유보건 봉사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출산안전보장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우선 임산부와 산모 사망률을 10만 명당 12명 이하로 영아 사망률을 1000분의 3.5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아과 진료 봉사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 류혜조 주임은 현재 전국에서 2급, 3급 공립 종합병원 모두 소아과 의료 봉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사회 보건봉사센터와 향진위생원의 90%도 소아과 진료 봉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혜조 주임은 올해의 목표는 소아과 진료 봉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보건봉사센터와 향진보건원을 1000곳 더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말까지는 95% 이상의 지역사회 보건봉사센터와 향진보건원이 소아과 진료 봉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0: 중국인민은행이 9월 14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구명총량은 적정 수준에서 성장했고 사회적 자금 조달 여건은 완화된 상태를 유지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고품질 발전에 적합한 화폐 금융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8월 말 기준 광의 통화 잔액은 356.8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습니다. 사회 용자 규모의 잔존 규모는 464.8조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실물 경제에 대한 인민폐 대출 잔액은 278.6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습니다. 인민폐 각종 대출 잔액이 280조 원을 넘어섰고 신용 대출 구조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금융, 친환경 금융, 보편적 특혜 금융, 양로 금융, 디지털 금융 등 5대 분야의 대출은 두 자릿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증가분이 전체 대출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신용자원은 더욱 과학기술 혁신, 친환경 조난 등 새로운 동력 분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8월 기업의 신규 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3%를 약간 밑돌아 전년 동기보다 약 0.2%포인트 낮았으며 대출 금리는 역사 최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1: 9월 10일 11시 15분경 중국 선박그룹 청도 북해 조선유안회사의 외국적 화물선이 항구에 정박해 보수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25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정신을 참답게 관철 실시하고 리강 총리 등 조항 지도 동지들의 회시 요구에 따라 국가 관련 법률 법규 교정에 근거해 국무원은 산동 청도 중국 선박그룹 청도 북해 조선유안회사 910 중대 화재사고 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이 조사팀은 응급관리부가 주관하고 외교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교통운수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전국총공회, 국가소방구조국, 산동성 인민정부 등 관련 방면이 참여하며 해당 사고에 대해 조사 등급을 격상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국무원 사고조사팀은 14일 오후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무원 사고조사팀 팀장이자 국무원 안전생산관리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이며 응급관리부 부부장인 송원명이 회의를 주재하고 조사 일정을 통보하였으며 업무 요구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회의 시작 전 참석자들은 기립하여 사고 조난자들을 위해 묵념했습니다. 회의는 사고 조사 업무에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정신과 당주왕 국무원의 결정과 배치를 철저히 리행하고 과학적 엄밀성, 법률 법규 준수, 실사 구시, 실효 중시와 네 가지 필수 원칙에 따라 신속히 사고 원인을 밝혀내고 기업 업종 감독, 소속지 관리 책임을 전면적으로 규명하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회의는 지방정부 관련 부문, 중앙기업 등이 교훈을 깊이 새기고 부문의 세 가지 관리, 세 가지 필수 책임과 기업 주요 책임자의 책임을 층층이 조사하고 각종 화재 위험을 철저히 조사하고 정비하며 도급과 규정 위반 행위를 엄격히 조사하고 반복적으로 위험 화학품, 광산, 공업 무역, 교통 운수, 건축 공사, 특수 설비 등 중점 업종 분야의 위험 요소 조사와 정비를 잘 수행하며 중대 특대 사고를 단호히 방지하고 억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무원 사고 조사팀 전체 성원, 조항규를 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최고인민검찰원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0: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14일 우리나라 세 번째 뇌기기 인터페이스 의료기기 표준을 비준하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로 뇌진 데이터를 처리하는 뇌기기 인터페이스 의료기기 제품 표준입니다. 새 표준은 내년 9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실시됩니다. 뇌기기 인터페이스 의료기기는 마치 뇌 신호를 읽을 수 있는 지능기기로서 대량의 뇌전 데이터를 학습하고 인공지능 산법을 훈련해야만이 환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료 효과와 관계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 위험 부담과도 밀접히 관계됩니다. 전국의약품검증연구원 기계소 소장이며 표준 작성자인 리주의 소개에 의하면 새 표준 발표 전 여러 연구기구와 기업은 뇌전 데이터를 채집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고 채집 빈도수와 표시 방식도 다르며 서로 비교하기 어렵고 재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뇌기기 인터페이스 의료기기의 중대 혁신을 지지하고 산업발전의 수급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은 쾌속 절차를 취해 프로젝트의 립권을 비준했습니다. 새 표준은 뇌기기 인터페이스 의료기기 연구개발과 생산의 통일적인 뇌전 데이터집 품질 척도를 제공함으로써 국제 선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당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관련 의료기기 제품들이 림상실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 기기 등록사 원붕 부사장은 이 표준으로 뇌기기 인터페이스라는 신흥산업은 각자 자기 말만 하던 대로부터 통일적인 대화로 변화했으며 해당 의료기기들이 더 빠르고 더 규범적으로 시장에 들어서게 했다고 표했습니다. 원붕 부사장은 새 표준은 데이터 품질을 학술적 요구에서 제품 상장 합격 문턱으로 제고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계열 보도 장정 정신을 이어받아 부흥의 로정으로 힘차게 나아가자. 오늘은 홍군 장정이 지나간 중요한 성리자 상강 전역 발생지인 광서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상강 기술계 새 모습 들으시겠습니다. 1934년 겨울 조왕 홍군은 장정 도중 광서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19일 동안 홍군은 장정에서 가장 장렬했던 상강 전역을 치렀습니다. 관양 신우, 전주 각산포, 흥안 광화포 등 3대 진지에서 수만 명의 홍군 장병이 피와 살로 강을 건너는 생명선을 구축해 중공 조왕과 조왕 홍군 주력이 상강을 건너도록 보장했습니다. 홍군 장정 상강 전역 기념관 주운량 관장은 상강 전역을 통해 조왕 홍군은 장정 출발 당시 8만 6천여 명에서 3만 여 명으로 격감했고 절반 이상의 손실을 대가로 적이 설치한 제4차 봉쇄선을 돌파해 혁명의 중견 역량을 보존했다고 말했습니다. 홍군 장정 상강 전역 기념관에서 멀지 않은 광서 계림시 전주현 재만진 모죽산촌에서는 300여 무의 포도가 수확철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45세인 왕덩리는 이 마을의 대규모 포도 재배 농민입니다. 일찍이 2002년에 그는 호소에 응해 앞장서서 세 무의 포도를 심었습니다. 왕덩리는 지금은 7~8개의 신품종을 심고 있다면서 가장 최신 품종인 개포 15호는 재배하기가 매우 좋고 노동력도 적게 들며 열매 속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제 모죽산촌은 시설 농업 재배 시범기지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 주민들도 이끌어 포도를 3천여 무나 심었습니다. 재만진 남일촌 당지부 서기인 왕군영은 홍색 관광이 가져온 방문객을 바탕으로 포도 산업과 농촌 관광이 서로를 촉진하면서 농민 소득 증대와 부유의 금열매로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왕군영은 지금 우리가 심는 포도는 선근 재배 방식으로 유기질 비료와 흙을 섞어 충분히 흡수시키는 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 점적 관계 기술에도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포도 덩굴 아래에는 닭 토종오리 거위를 길러 소득이 괜찮다고 덧붙였습니다. 1934년 12월 홍군 장정은 계림시 홍안현 화강 요족향을 지나 이곳에서 로산길을 넘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우수한 산수 자원과 홍색 문화 자원을 결합하여 독특한 홍색 문화관광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했습니다. 화강 요족향 룡당체에서 농가 식당과 민박을 운영하는 범옥성은 최근 각지에서 온 체험학습 단체를 접대하느라 바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김홍화, 박민구였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과 브라질의 협력, 브라질 청년들의 직업 꿈 실현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질 소녀 루아 빅토리아는 중국 기업이 브라질에 진입하면서 우리 현지 젊은이들에게 많은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합니다. 루아 빅토리아는 브라질 바이아주 카마사리시의 비아디 공장에 처음 들어섰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면서 장비의 작동, 생산 과정, 그리고 여러 부서 직원들이 협력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관찰하고 처음으로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배후에 숨겨진 거대한 공정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비아디 카마사리 공장의 청년 실습생 계획의 일원인 22세의 빅토리아는 배터리 사업부에서 실습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이는 단순한 업무 경험이 아니라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에 투신한 직업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비아디가 2023년 카마사리에 공장을 세운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빅토리아는 이 중국 공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현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 실습생 계획에 지원했습니다. 청년 실습생 계획은 이론과 실천을 결부한 교육 방식으로 실습생들이 브라질 전국 공업기업 강습센터에서 이론 과정을 배우는 동시에 비아디 공장에서 일상 생산 실천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00명의 브라질 청년들이 공장의 각 사업부에서 실습하고 있으며 학습이 끝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빅토리아는 생산 실천을 통해 이론 지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장 지도 교원은 질문에 해답하고 공예 과정을 지도하며 표준 작업을 시연해주어 학습 효율을 대대적으로 향상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빅토리아에게 있어서 실습의 가장 큰 수확은 공업 생산 절차에 대응하고 공장의 운영 논리를 더 폭넓게 이해하며 배터리 생산 분야에서 더 탄탄한 기술 지식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자동차 공업에 대해 호기심이 가득한 젊은이부터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실천에 참여하는 실습생이 되기까지 빅토리아는 자신의 발전이 단지 기술 향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력은 저의 자신감을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전문가들로부터 배우고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빅토리아는 과거 직장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제한적이었지만 지금은 더 많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빅토리아는 또 기회가 된다면 비아디에서 장기적인 직업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빅토리아는 중국 기업이 바이아주에 투자해 공장을 세우면서 현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직업 선택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중국과 브라질 협력으로 생겨난 직업 기회는 공장 생산 일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중국 국가전력망 브라질 주식회사 고급기업관리분석사 마노엘라 레센드는 중국에서 진행한 20일간의 몰입식 방문으로 그녀는 직업 발전과 업계 미래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중국 브라질 전력에너지 교류 강습 프로젝트에서 레센드는 브라질 전력감독관리국과 브라질 국가전력조정센터 광산에너지부 브라질 에너지연구원 그리고 기타 브라질 전력기업 대표들과 함께 중국 에너지 기업을 방문하고 관련 강습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장기적인 계획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실행 능력이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방문과 강좌에서 중국인들이 효율 높게 계획, 생산, 집행, 감독 관리를 어떻게 하나로 통합하는지를 똑똑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레센드는 중국은 디지털화, 에너지 저장, 전기 자동차 등 분야를 개별적으로 발전하는 프로젝트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을 하는 것이 깊은 인상을 남겨줬다고 말했습니다. 교류 과정에서 초고압 송전, 에너지 저장, 자동화 등 기술을 통해 레센드는 에너지 산업의 발전은 특정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의 심층 융합과 기구 차원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경력은 그녀가 문제를 분석하고 업무를 계획하는 방식을 개변시켰습니다. 레센드는 중국과 브라질은 에너지 분야에서 아주 강한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해결책은 브라질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현지화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생산 일선에서 고위층 업계 교류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브라질의 실무 협력은 실속 있는 인재 양성과 기술 공유를 통해 브라질 젊은 세대에게 더 풍부한 직업 선택의 기회를 창조하고 그들이 친환경과 혁신 발전의 흐름 속에서 개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브라질의 협력, 브라질 청년의 직업 꿈 실현,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산업의 새 경로를 모색하고 있는 하남성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사마르한의 광명 릴레이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국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자 강휘입니다. 먼저 클라우드로 연결된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프로그램은 여러분과 함께 습근평 총서기가 좋아하는 전고를 해석하면서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정수를 더 깊이 배우고 깨달으려는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시대가 우리를 부르고 인민이 우리를 기대하니 오직 변함없는 의지와 부지런한 실천으로만 시대와 인민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당과 국가 위협 발전의 전반적 차원에서 국정운영의 실천 속에서 늘 인민복지 증진을 발전의 근본 목적으로 삼아 인민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열망을 현실로 만들어가며 인민을 최우선에 두고 인민의 안위를 마음에 새겨왔습니다. 나는 나를 잊고 인민을 새기겠습니다라는 이 말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이 사상을 인민을 위한 인민을 대변하는 과학적 이론으로 만들고 인민의 리익과 염원을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한 이론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바로 인민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중앙당학교에서 일상 업무를 주관하는 부교장 사촌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8일 미국 에델만 회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민중의 정부 신뢰도가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인민은 왜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인민정부를 이토록 신뢰할까요? 이에 대해 습근평 총서기는 간결하면서도 심오한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강산은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다 라는 말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론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신시대 무엇 때문에 이 진리를 강조해야 하며 어떻게 이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논의할 과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인 강산은 인민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0: 大鹏 一日同风起， 扶摇直上 9万米， 100年来 中国共产党 秉持 为中国人民谋幸福的初心， 为中华民族谋复兴的使命， 不畏艰难险阻， 不惧流血牺牲， 团结带领全国各族人民浴血奋斗发愤图强。改革开放，中华民族迎来了从站起来、富起来到强起来的伟大革命。
1: 방금 우리가 들은 습근평 총서기의 연설은 습근평 총서기가 2021년 2월 10일 중공조항과 국무원의 음역설 하례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연설에서 총서기는 리백의 유명한 식구 대붕이 하루아침에 바람을 타고 일어나 구만리 하늘로 치솟는다를 인용했습니다. 이 식구는 오늘날 우리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목표를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던 데서 또 어떤 새로운 계시를 줄까요? 오늘 프로그램의 고전 해설인 중앙민족대학 목만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대붕이 하루아침에 바람을 타고 일어나 구말리 하늘로 치솟는다는 이 식구는 당나라 대시인 리백의 명시 상리옹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시 리백은 이미 자사 위치에 오르고 국내에서 명성을 떨치던 리옹을 찾아가 그의 인정과 추천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리옹은 그를 매우 냉담하게 대했고 이에 크게 화가 난 리백은 상리옹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시의 첫 구절이 바로 대붕이 하루아침에 바람을 타고 일어나 구말리 하늘로 치솟는다입니다. 리백은 시에서 자신을 대붕에 비유하며 언젠가 대붕처럼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치솟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 비유는 리백의 개성을 잘 살려주고 그의 웅장한 기백, 비범한 포부를 잘 보여줍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소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1: 한 모의 삼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0: 한 모의 림지는 한 모의 모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모의 방통림은 100여 모의 비옥한 토지를 풍재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1: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회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만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0: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푸름을 가꾸어 갑시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의 새 경로를 모색하고 있는 하남성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초가을 하남성 우주시 마가향 대간촌의 고구마밭에는 덩굴이 드넓게 펼쳐져 있고 예간 캠핑장에는 곳곳에 텐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산림 비복률이 90%를 넘는 이 마을은 한때 전형적인 석탄 자원 마을이었습니다. 하남성 남부 주마점시 확산현 주구진 주구촌 소왕장의 바이올린 제조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조각칼을 가볍게 돌리면서 악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 마을, 하나는 석탄 경제와 작별했고 다른 하나는 바이올린 제조 산업을 일구었습니다. 자원은 달랐지만 두 마을 모두 전통 산업에서 특색 산업으로의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대간촌의 변화는 한 차례 팔을 잘라내는 과감한 결단에서 시작됐습니다. 대간촌 당위원회 진해창 서기는 과거 마을이 석탄 채굴에 의존하면서 생태적 부채가 갈수록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품질 전환의 갈림길에선 촌 당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모두 광산을 폐쇄하고 전역에 걸친 생태 복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촌서기 진해창은 그동안 마을은 경작지를 살림으로 환원한 면적이 누적으로 1600여 에 달했고 경작지 865 보존했으며 황폐한 산 3500여 녹화시켰다면서 현재 마을 전체 산림 비복률은 90%를 돌파했다고 말했습니다. 광산을 닫았으니 새로운 산업을 찾아야 했습니다. 고구마가 첫 번째 돌파구로 되었습니다. 2021년 대간촌은 우주시 실덕농산물유한회사를 유치했고 2023년 고구마 3분 가공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가동했습니다. 당면 등 여러 제품을 생산하며 2025년 매출액은 660만 돌파했고 주변 13,000 고구마 재배를 견인했습니다. 마을 주민의 1인당 연소득은 친환경 전환 이전에 9,000여 원에서 현재 22,000 원으로 늘었습니다.

공장으로 일하러 나갔습니다. 견습생에서 출발해 악기 제작 장인으로 성장하며 확산 장인의 명성을 떨쳤습니다. 2015년 확산현은 바이올린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북경에서 일하던 제작사 60여 명의 귀향을 이끌었습니다. 확산현 수공 바이올린 제작협회 왕금당 회장은 악기 공장을 소황장으로 옮기고 기어 플러스 농가 방식을 채택해 제작 공정을 각 가정에 배분했다면서 주민들은 강습을 받은 후 곧바로 제조 현장에 투입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남 호운 악기유한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하서협은 지금은 근무 시간이 자유롭고 건당 급여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로 바이올린 조립을 담당하고 아내는 첼로 조립을 담당합니다. 예전에 타지에서 일할 때보다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 행복 지수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오늘날 확산현은 년간 약 40만 대의 현악기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전체 산업망의 년간 생산액은 6억 원을 넘고 2,6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중고급 수공 현악기는 전국 시장의 80%를 점유할 뿐만 아니라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해외에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실정에 맞게 각자의 강점을 살리는 실천이 중원 대지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남성은 현 단위 향토 특산물 산업망 260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가급 현대 농업 산업단지 19개와 우세 특색 산업 집군 12개를 건설했으며 농촌 부민 산업망의 년간 생산액은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중원의 향촌들은 새로운 진흥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마르한의 광명 릴레이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우즈베키스탄의 암과 미세외과 전문 실용의학 센터인 사마르안 센터에서 아이샤트 압둘라흐 마노바는 수술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두 눈에 붕대가 감겨져 있는 그녀는 옆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중국 기자들이 찾아왔다는 소개를 받고 나서 그녀는 우즈베크어로 친척 같은 중국 의사들이 먼 길을 와서 무료 검사와 수술을 해주어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 환자는 이번 건강열차 우즈베키스탄 광명행 활동의 수백 명 수혜자 중 한 사람입니다. 9월 중국 국가보건건강위원회 국제교류협력센터는 북경대학 인민병원 의료팀을 다섯 번째로 사마르안에 파견해 의료지원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백내장 무료 수술 300건을 완료하고 또 녹내장 등 난치성 질환 수술 10건과 학술 교류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북경대학 인민병원 안과센터의 포영진 부주임은 수술 닷새째를 맞은 시점에서 이미 200내 이상을 마쳤다면서 이는 당초의 예상보다 진도가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의료팀은 매일 당일 수술 환자와 다음날 수술을 앞두고 검사를 받는 환자를 포함해 10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포영진 부주임에게는 이번이 사마르안 방문 세 번째이자 우즈베키스탄 방문 여섯 번째입니다. 따슈켄트에서 사마르한으로 부하라에서 우르겐치로 그의 발걸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의료팀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미 수천 명의 환자에게 백내장 수술을 무료로 시행했습니다. 현지 환자들은 대개 증상이 복잡했습니다. 당뇨병 발병률이 높아 이로 인한 암과 합병증이 뒤따르는 데다 현지에서 가성수정체낭 박리 증후 군발 병률이 40%를 넘어 수정체가 단단해 수술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포영진 부주임은 이 수술에서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료 구역에는 검사를 받으러 온 현지 주민들이

긴 줄을 섰습니다. 대다수가 고령자들이었습니다. 대기홀에 쏟아지는 햇살이 그대로 물든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오다트 후다쿠노바도 그중 한 명입니다. 그는 현지 안과 의사가 중국 의사를 찾아가 보라고 해서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이 순조롭게 끝나면 앞으로는 안경을 끼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는 의사의 말에 그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중국 의료진이 가족과 떨어져 먼 곳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는데 정말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주민 앙까르는 어머니가 지금 수술 중이고 자신도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며 중국 의사에게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진찰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는 수술실과 진료실 쪽을 수시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자신의 눈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의료팀의 방문은 그가 다시 세상을 똑똑히 볼 수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을 더해 주었습니다. 수술 전 준비 구역에서는 북경대학 인민병원 안과센터의 간호사 마첩이 환자에게 산동 안약을 넣으며 동료에게 인계 사항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자마다 상태가 달라서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고 모든 지표가 완벽하게 갖춰져야 수술을 잡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안과 미세외과 전문 실용의학 센터인 짜마리안 센터의 책임자 보티르 투어타예프는 2019년 협력을 시작한 이래로 중국 파트너와 함께 일한 지 벌써 7년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전문가들과 함께 초음파 유화 백내장 수술을 진행해왔다면서 이제는 안과 의사 10명이 독립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7년 전만 해도 병원의 이 기술이 성숙되지 못했지만 지금은 의사들이 한 몫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건강열차 우즈베키스탄 광명행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수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의료팀은 방문할 때마다 학술 교류와 공동 회진을 펼치면서 기술을 직접 손에 잡아주듯 전수했습니다. 동시에 여러 현지 의사들도 북경대학 인민병원을 방문해 견학을 받기도 했습니다. 투타예프는 앞으로도 협력을 계속 깊이 있게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0: 자연계에서 모든 동물들은 특유의 생존 예술을 갖고 있습니다. 곤충을 먹이로 하는 작은 동물인 천산갑은 맹수의 위협을 자주 받습니다.
1: 온몸의 단단한 비늘은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입니다.
2: 위기가 곳곳이 도사리고 있는 조원에서 콧불 쏘는 그 어떤 동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3: 나는 날카로운 불로 영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0: 자유롭게 노니는 상어는 해양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4: 강대한 등 지느러미는 나의 풍채를 더해줍니다.
2: 동물 생존은 일종의 예술입니다. 이들을 해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행입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국가질병예방통제국이 최근 개학 시즌 과학적 질병예방, 건강하게 새학기 맞이 주제를 둘러싸고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보건 관련 사업 성과와 교정 전염병 예방에 관한 과학 지식을 소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올해 가을과 겨울철 독감 시즌이 다가오면서 중점 군체의 독감 백신 접종은 어떤 대민정책과 주의사항이 있을까? 독감은 독감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전염병으로 가을과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또 모든 군체가 독감 바이러스에 전반적으로 감수성이 높아 집단 감염이 쉽게 발생합니다. 특히 노인, 영유아, 만성질환 환자들은 독감에 감염된 후 중증, 사망 또는 기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습니다. 예방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건강 전략이며 독감 백신 접종도 독감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중증, 사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인과 어린이 등 중점 군체와 학교, 양로기구 등 중점 장소 인원들이 유행 시즌 다가오기 전에 미리 독감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최근 연례 일부 지역에서는 중소학생과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중점 군체의 면역 수준을 높였으며 좋은 사회적 효과성을 거두었습니다. 올해 국가에서는 중점 군체 독감 백신 접종을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자금, 종업원 의료보험, 개인계좌 지급, 공회 경비 등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경로로 자금을 조달하여 농촌 지역의 노인과 어린이 주요 대상자, 종업원 의료보험 가입자, 새로운 취업 형태 노동자 군체 등에게 독감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요 대상자의 접종률을 높이고 대중들의 질병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9월부터 각 지역에서 이번 유행 시즌 독감 백신 접종을 차례로 시작할 예정이니 관련 공지를 확인한 후 적극적으로 가까운 접종기관을 선택해 독감 백신을 접종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제 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참 바라겠습니다. 네, 학습 시간을 먼저 보내드리고 이어지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30년간 외식업에 종사하며 평범한 일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박준하 씨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대이 멸치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머뭇거리다가는 놓쳐버리고 만다라는 글을 공유해드리며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 영화와 드라마 대표곡 네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갈리풀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0: 계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함에서는 이 종족 목표를 확고히 파악하고 습금형 신시대 종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개혁과 과학기술 혁신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때 대한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론수를 근본적인 준칙으로 삼아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실천 경험과 종용 원칙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당일 용도를 견제하고 과학기술 관리 체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반드시 중국 공산당의 용도라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을 확고히 파악하고 과학기술 사회에 대한 당정의 집권적 통일 용도를 강화하며 신용의 거국 체제를 완비하여 과학기술 체제 개혁이 시종 종합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네 가지 지향을 견제하고 과학기술로서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하고 고수준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반드시 과학기술 혁신의 전 분야의 배치, 전 과정의 보치를 강화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 난관 돌파 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며 과학기술 실력과 혁신 능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고수준의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체계적인 관행을 견제하고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효율적이고 협동적이고 개방적인 국가 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둘러싸고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전일적으로 추진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경제 및 사회 재반 분야의 개혁 발전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간 본위 사상을 견지하고 전 사회의 혁신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반드시 각종 혁신 주체와 과학기술 일꾼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아 혁신을 경려하고 실패를 너그럽게 받아주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여 제1자원인 인재의 활력과 동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과학기술 체제의 개혁을 심화할 때 대한 당정의 중요한 임무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20차 당대회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웅대한 정사진을 펼쳤으며 2035년까지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는 전략적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결정은 2035년을 지향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할 때 대하여 체계적으로 포치했습니다. 우리는 당정의 결책과 포치를 단호히 관철 실시하고 네 가지 지향을 견제하며 과학기술 혁신의 전략적 지위, 선도적 지위와 근본적인 버팀목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선도하는 데 부응하는 신용의 거국 체제를 구축하며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흥의 고국 체제를 완비하고 중대 과학기술 혁신 조직 기재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건설을 강화하고 국가 실험실 체계를 보완하며 국가과학연구기구, 고수준의 연구형 대학교, 과학기술 선도기업의 기능 설정과 배치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혁신에서 조항과 지방의 협동을 추진하고 각 부류의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신용 연구개발기구의 발전을 권장하고 규범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초대 규모 시장의 선도적 역할을 살리고 혁신 자원의 통일적인 계획과 혁신 역량의 조직을 강화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융합적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네 가지 지향을 견제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의 난관 돌파를 총괄적으로 강화하며 과학기술 혁신 역량, 요소 배치, 인재대우의 체계화, 편제화, 협동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집적회로, 공업공작기계, 의료설비, 기구, 계기, 기초소프트웨어, 공업소프트웨어, 선진소재 등 중점산업사슬의 발전을 강화하는 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며 전 과정에 거쳐 기술난관 돌파와 기술성과의 응용을 추진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안전위험 감시 조기 경보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기초여건의 자주적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프로젝트와 경비관리 개혁을 보완하고 국가과학기술 자원의 총괄적인 배치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국가중대과학기술 임무 분류관리 조직 모델을 실시하고 지방기업의 과학기술 항목을 국가과학기술 계획체계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기재를 구축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계획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고 기초연구 분야, 교차학과 연구 분야의 선단연구, 중점연구 분야에 대한 전망적, 선도적 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조직적인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기초연구에 사용되는 과학기술 지출의 비중을 높이며 선별적 지원과 안정적 지원을 결부시킨 기초연구 투입 기제를 보완하여 여건을 갖춘 지방, 기업, 사회조직, 개인이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것을 권장하고 기초연구 과제 선정에 다양화를 지원하며 고위험 기초연구와 고가치 기초연구를 권장해야 합니다. 조문가가 실명으로 추진하는 비공감 프로젝트 선별 기제를 수립해야 합니다. 조항재정의 과학기술 경비 배정 및 관리 사용 기제를 보완하고 조항재정의 과학기술 계획 수행 및 조문기구 관리 체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재정의 과학연구 프로젝트 경비 도급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과학자에게 보담하는 기술 노선 결정권, 경비 지배권, 자원 조달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교육, 과학기술, 인재체제 및 기재에 대한 일체화 개혁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과학기술과 교육, 인재의 선순환을 촉진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 전략의 수요에 따른 학과 설치 및 조종기재와 인재 양성 모식을 구축하고 시급히 필요한 학과와 전공을 파격적으로 배치하며 혁신 능력 양성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과학기술 교육과 인문 교육의 협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학교의 과학기술 혁신 기제를 보완하고 대학교와 기업의 협동 혁신을 추진하여 과학기술 성과 상용화의 효과성을 높여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추억의 향기.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0: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30년간 외식업에 종사하며 평범한 일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박준환 여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랑독을 사랑해 조선어 시문을 한어로 번역하고 랑독하며 민족 간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그녀는 영교에 뿌리 내리고 시와 글로 정을 나누며 여러 민족 간의 교류를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민족 단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글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현재 지금 하북성 사마시 연교에서 간단한 음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30년입니다.
1: 오, 30년 동안 하셨습니까?
2: 네, 저희들이 북경에서 10년간 영업을 하고 2007년에 연교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계속 음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경에서 10년 했어요.
1: 선생님께서 또 시도 많이 쓰시고 또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참가하시던데 주로 어떤 행사에 가장 많이 참가하신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2: 네, 주요는 제가 시랑송을 즐겨 하다 나니까 시랑송 활동에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성 연교 조선족 여성 협회에서 문화원을 책임지고 문화원 활동을 네, 좀 이끌고 있습니다.
1: 방금 말씀하신 문화원은 어떤 문화원이신지, 이게 언제 설립되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2: 네, 연교 조선족 여성협회 문화원인데 현재까지 2년간 됩니다. 네. 협회는 10년 동안 되지만은 문화원은 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활동의 주요는 시랑송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 현 연계 있는 정음 학교 활동이나 기타 활동에 우리가 적극 참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조선어와 한어 합성당종으로 연교 문화관 활동에 우리가 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사회에서 엄청 예, 중요한 그 중시를 받고 우리가 여러 번 낭송 무대에 요청되어 연출도 했습니다.

0: 조선족들이 엄청 많다고
1: 예.
0: 얘기 들었어요. 6만 명 정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밖으로 빠져나갔거든요. 한
1: 예.
0: 아마 2-3만 명 정도 되는지 많은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 아.
0: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1: 그 연교에서 네, 어떤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또 특히 선생님께서 네, 어떤 장소에서 이 그 실황송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 활약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 네, 해마다 진행되는 연교 조선족 여성협회 연말 총회 때는 우리가 네, 협회 회원들이 모여서 랑송 무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네. 합성 랑송 네, 무대 랑송을 하고요. 그리고 네, 또 네, 다른 협회 행사에도 축하 무대를 또 만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랑송이 네, 아리랑 우리 노래 강효산 시인이 쓰신 시였습니다. 그래도
1: 예.
0: 네, 연말에는 우리가 이 시랑송을 합성 무대로 중국어로 번역하여 네, 중국어 조선어 합성 랑송으로 지금 연교문화관 연출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그 선생님께서 또 여러 가지 그 애심 후원도 많이 참여하셨던데 어떤 애심 활동에 참가하시는지 그리고 네, 이 행사에 참가하게 된 그 초심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0: 네, 우리 여성협회에서 조직하는 네, 불구자 돕기, 이웃 네, 돕기 이런 활동에는 우리가 적극 참가하고 네, 연교 조선족 연협회 활동에도 적극 지원 봉사 이런 활동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1: 네. 선생님께서 네, 향후 가장 큰 소망이라면 무엇입니까?
0: 네, 제가 지금까지 랑송을 배우면서
1: 예.
0: 정치 생활을 하면서 제일 큰 소망은 우리 조선족 랑송 애호가들이
1: 예.
0: 우리 민족의 예쁜 옷을 입고 큰 무대에 올라서 우리 한족들이 예, 가지는 그런 큰 무대에 올라서 연출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북경시 서취
1: 네.
0: 춘제왕회 활동에 오. 참가했고요.
1: 예.
0: 그리고 연교에는 아시다 예술단 연출을 베이징 서취 춘제联欢晚会까지 나가도록 제가 연락을 해서 우리 아시다 예술단에서 예, 북경 그 춘제왕회 무대까지 올랐어요.
1: 네.
0: 그때 제가 제일 느낀 것이 한어 랑송으로 저는 합성 랑송으로 따라가서 무대에 올랐었는데 그때
1: 예.
0: 제가 가진 느낌이 우리 조선족들도 이런 큰 무대에 올라서 북경 예, 텔레비에 나가는 것이 제일 큰 욕망이었다고 봅니다.
1: 네, 네.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면서 네, 뭐, 그 청취자분들한테 네, 어떻게 전해주고 싶은 말은 있습니까?
0: 네 우리가 조선족으로서 우리 말 우리 글을 사랑하고 정말 조선족으로서의 긍지감을 갖고 뜨뜻하게 이 사회에서 예, 활약하는 예, 모든 분들이 모습에 예, 감탄하면서 이후에도 우리 조선족들도 예, 사회 일원으로서 큰 무대에서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0: 네, 박준환 여사의 시랑송을 함께 들으며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 흰옷의 노래 김학성. 내가 걸친 것이 어찌 온만이겠는가. 그것은 배천으로 짠 욕사이고 그것은 눈물의 골짜기에 숨긴 버리지 못한 나의 탯줄이고 수천 년 동안 북극의 눈보라와 함께 나를 키워준 흰 가슴이 솟구치는 촛줄기였다. 최초로 옷을 지은 그녀의 이름은 풀이었고 그녀의 이름은 구름이었고 그녀의 이름은 새끼 찾는 오미곰의 슬프고도 긴 울부짖음이었다. 회벽 하얀 초가집에 감싸고 돌며 냇물은 일천 번 피의 노래에 불렀고 흑우는 일천 번 번개의 칼을 휘둘렀고 보리고개는 일천 번 눈물의 시를 쓰고 지웠다. 늑대에게 핥히면서도 어머니는 된장 한 알이에 한 가닥 희망을 발효시켰고 외적의 칼날에 쓰러지면서도 아버지는 김치 뚝배기에 매콤한 꿈을 버무리며 웃었다. 보시오, 그대는 아는가? 흰 옷의 바탕에 각인된 아리랑 스리랑 해독하기 어려운 독수한 생명의 부호를. 그지없이 착하고 그지없이 정의롭고 그지없이 순결하고 그지없이 안타까운 모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항쟁과 사랑의 효전자. 그것은 슬프고 아름다운 오래된 민족의 숙명이 아니던가. 바람 세찬 우주의 변방에서 쓰러져가는 태양의 마지막 옷자락에 실어보는 맑고 투명한 안개의 언어. 아, 나의 이름은 조선조.
0: 네,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대 향기를 띄워드립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대이멸친입니다. 클대, 오를 이, 멸할 멸, 친할 친으로 구성된 대이멸친은 대의를 위해서는 친족도 죽인다라는 뜻으로 국가나 사회 대의를 위해서는 부모 형제성도 돌보지 않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춘추 시대는 정세가 불안하고 분쟁이 치열한 시기였습니다. 나라들끼리 침탈하고 교전이 끊기질 않아 천하가 소란스럽고 불안이 휩싸였습니다. 피비린내가 나는 바로 이때 주우가 석후의 도움을 받아 형인 위황공을 죽이고 스스로 임금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재물을 수탈하여 호화스러운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야 유나라는 백성들의 원성이 끊기질 않았고 온 나라가 암흑에 휩싸였었습니다. 몇 명의 정직한 대신들이 암암리의 주나라 천재에게 주우의 악행을 받기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주우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주우는 석후를 불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석후는 계략이 뛰어난 석작의 도움을 받아볼 것을 권했습니다. 석후의 부친인 석작은 공명정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우가 임금을 시해하고 왕위에 오른 것에 몹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석작은 아들 석후의 요청을 받자 주나라 천자가 매우 신뢰하는 진황공에게 도움을 청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진황공에게 서신을 보내 주우와 석후가 야합하여 임금을 시해하고 반역을 꾀한 사실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그는 또 진황공에게 두 사람이 진나라에 도착하면 즉시 처단해 위나라의 화근을 없애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주우와 석후는 진나라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서신을 받은 진황공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진황공은 석후가 석작의 아들인 것을 감안하여 가벼운 형을 내리려 했지만 석작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석작은 석후와 같은 대역 무도한 자를 세상에 남겨두면 후환이 끝이 없는 법이라고 말하며 석후의 처형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래요 대를 위해서 육친도 멸하다 대이멸친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대이멸친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 수렴했습니다. 이는 대를 위해서는 친족도 죽인다라는 뜻으로 국가나 사회의 대를 위해서는 부모 형제의 정도 돌보지 않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머뭇거리다가는 놓쳐버리고 만다. 최근 들어 무언가 결정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가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선택지 수가 늘어난 원인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선택과 결정 앞에서 누구나 많은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 자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머뭇거린다면 안 되겠습니다. 네, 어떤 이가 식사 메뉴를 고르는 것 같은 작은 일에서부터 업무 중에 무언가를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까지 혼자 결정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고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없으면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를 선택하려면 나머지 대안을 놓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네, 때로는 누구나 나 대신 결정을 내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결단력 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라고 묻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네, 결단력이 떨어지는 우유부단은 후회에 대한 불안 반응입니다. 내 결정이 잘못된 것이면 어쩌지 하고 후회할까봐 결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결정을 하겠다는 완벽에 대한 집착이 불안을 만들고 결정을 못 내리도록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믿지 못하고 타인의 의견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혼자서는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누군가에게 결정을 미뤄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결정을 내리고 나면 계속 아쉬움이 남아 선택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집니다. 네, 우유부단이 심해진다면 나의 불안 스트레스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스트레스를 풀어주어 활성화되는 불안 스트레스 시스템에 이완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이완은 바짝 조이고 있는 것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준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네, 좋은 사람과 만나기, 조용히 사색하며 자연과 호흡하기, 문화와 공감하며 나의 삶을 조명해보기, 네, 이 같은 활동이 좋습니다. 마음이 이완되어 불안 신호가 줄어들면 우유부단함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네, 그리고 배우자 선택 같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완벽한 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받아들이고 결정을 내린 뒤에는 뒤를 돌아보자는 게 좋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불안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불안은 나를 지켜주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협박이 됩니다. 무시해버리는 것이 협박에 대처하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네, 그러나 배우자 선택 같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다릅니다. 네, 내 마음에 완벽한 만족 신호가 올 때까지 빨리 결정하라는 불안 신호를 견디는 배짱도 필요하겠죠.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영화, 드라마 주제곡 4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내드릴 첫 곡은 지부지부입니다. 네, 구슬픈 듯 흐르는 고풍스러운 선율, 부드럽고 섬세한 창법은 네, 순식간에 관중을 드라마 지부지부 응시록비홍수의 온화한 세월로 끌어들입니다. 네, 동명의 주제곡인 지부지부는 화려한 편곡을 걷어내고 맑고 고풍스러운 선율과 시적 가사로 인간 세상의 정취, 사랑의 초심과 세월의 부침을 그려냅니다. 이 노래는 드라마의 우아한 분위기에 어울려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온기가 담기고 음조마다 깊은 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느긋하고 다정한 선율은 인생의 득실과 세상의 무상함을 노래하는 동시에 본심을 지키고 태연하게 선을 행하는 인생 태도를 말해줍니다. 가사는 고선 구절에 따라 경지가 아득하며 시장 생활의 정취, 인생의 기복과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자극합니다.

이 두 번째 곡은 꽃은 왜 이리 붉은가입니다. 60여 년을 넘나드는 고전 명곡 서른 고원의 성실함과 순수함을 노래합니다. 영화 빙산 우의 손님 주제곡은 꽃은 왜 이렇게 붉은가는 세월의 침전을 거치고도 여전히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면서 부의 명곡으로 남아있습니다. 구슬픈 선율은 파미르 고원의 맑은 바람과 눈보라를 품고 순수한 우정, 충실한 신앙과 뜨거운 애국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소박하고 깊은 정의 가사는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며 변경천사들의 성실한 수호와 청춘의 뜨거운 열정을 자본이 전합니다. 선율은 부드럽지만 힘이 있어 세월의 먼지를 걷어내고도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곡은 우리의 생활은 햇살로 가득하다입니다. 가볍고 맑은 선율은 어둠을 걷어내고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고전 영화 주제곡 우리의 생활은 햇살로 가득하다는 맑고 고무적인 선율, 진실하고 따뜻한 가사로 시대를 초월한 치유의 명곡이 되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음악 교재도 선정되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분투의 세월이 탄생하여 활기와 희망이 가득하며 한 세대의 삶에 대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동경을 노래합니다. 생동감 넘치는 구슬픈 선율은 조급함을 걷어내고 순수한 열정과 활기로 가득합니다. 소박하고 진실한 가사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갈망을 말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인생 태도를 전합니다. 네, 여러 해 시간의 단련을 거치고도 이 노래는 여전히 생동감 넘치고 감동적이며 세월과 사랑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목소리일 뿐만 아니라 바래지 않은 정신적 힘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품고 햇살을 향해 자라 평범한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향해 달려가 빛을 꽃 피우라고 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의 삶과 함께 온 전통의 손길이 오늘날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비단을 짜고 차를 만들고 도자기를 빚고 종이학의 지혜를 이어가는 전통계에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에 머물지 않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이어진 오래된 기술은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스며들며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는 14,900여 개의 모형 문화유산 공방이 운행되고 있으며 1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를 통해 일자리를 얻고 소득을 늘리고 있습니다. 제키할 전통은 지키되 시대의 변화에 맞게 새로운 꽃을 피우는 것. 이것이 오늘날 모형 문화유산이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오래된 솜씨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해지고 작은 공방에서 만들어진 전통의 손길이 더 큰 시장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전통산업도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에서는 먼저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우리 사회 아직도 일부 부족점이 존재하고 적지 않은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중국향 코너에서는 목향기 날리는 부용의 동네 부용을 소개해드리겠고요.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챔피언이 되고파 이 같은 제목으로 장애인 자전거 챔피언이었던 리원원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코너에서는 해효동의 소개와 함께 대표곡 종국의 아이들과 오늘 정말 기뻐요 이 두 곡의 창작 비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 아직도 일부 부족점이 존재하고 적지 않은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19차 당대회 이래 5년간의 삽과 18차 당대회 이래 10년간의 위대한 변혁을 전면적으로 종합하고 당과 국가 사회에서 이룩한 세뇌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충분히 긍정한 동시에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일부 부족점이 존재하고 적지 않은 어려움과 문제 직면에 있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반드시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경제와 사회 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주로 다음과 같은 두드러진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발전이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데 아직도 많은 걸림돌이 있으며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종합하며 전면적으로 관찰하지 못하며 과학기술 혁신 능력이 아직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일부 관건 핵심 기술에서 타국의 견제를 받고 있으며 과학기술 혁신 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이 높지 못하며 식량, 에너지,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정과 안전을 확보하는데 아직도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금융 등 분야에서 아직도 적지 않은 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해야 하며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문제를 더 심층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종전 분야의 계획도 풀어나가야 할 어려운 과제들이 적지 않으며 의식 형태 영역에서도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고 사회문명 수준을 더 높여야 하고 고품질의 문화 서비스와 제품 공급이 부족하며 종합문화의 국제 전파력과 영향력이 우리나라의 국제 지위에 걸맞지 않으며 도농 간, 지역 간의 여전히 비교적 큰 발전 격차와 소득 분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농업 기반이 아직 든든하지 못하고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성과를 공고히 하고 향촌지능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임무가 막중하며 민생 보장에 여전히 단점이 존재하고 취업, 교육, 의료, 보육, 양로, 주택 등 면에서 대중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보장 체계 건설이 도시화, 인구노령화, 취업 방식의 다양화 추세에 아직 완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관리에 아직도 취약점이 존재하며 생태 환경이 안정된 가운데 량화에 개변되는 토대가 아직 튼튼하지 못해 량적 변화에서 질적 변화를 이루는 조난점이 아직 도래하지 못했으며 생태 환경 보호 임무가 여전히 막중하고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의 목표를 실현하려면 아직도 강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국가 안보 영역에서 아직도 적지 않은 위험과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당 건설의 측면에서 볼 때 18차 당대회 이래의 전면적인 종업 치당을 통해 우리는 당내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들을 적지 않게 해결했지만 당에 직면한 집권의 실현, 개혁개방의 실현, 시장경제의 실현, 외부 환경의 실현은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이고 정신적 해이를 위험, 능력 부족의 위험, 대중리탈의 위험, 수동적 부패의 위험도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일부 당원과 간부들에게는 감당 정신이 괴뢰되고 투쟁 능력이 강하지 못하며 무실력 향하는 정신이 부족한 현상이 존재하며 형식주의와 관료주의 현상이 여전히 두드러지고 향락주의와 사치풍조가 종종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용도 간부는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관찰함에 있어서 자각적이지 못하고 확고하지도 못하며 입으로만 관찰 실시하거나 실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제멋대로 관찰하며 부패와 반부패의 대결이 아직도 출혈할 뿐만 아니라 일부 새로운 단계성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부패의 원상을 없애는 임무도 여전히 막중합니다. 성과를 충분히 검증하고 부족점을 과감히 직시하는 것은 우리 당이 실사구시를 견제하고 이민 앞에 기꺼이 책임을 지며 과감히

자기 혁명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순풍에 돛단 듯이 순탄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추진해온 것입니다. 당과 인민이 간관 분투를 거쳐 이룩한 세인이 주목할 만한 발전 성과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이와 반면에 삽에서 존재하는 결점과 부족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절대로 회피하거나 감추지 않고 시종 문제를 직시하는 명석한 두뇌와 결연한 자세를 유지하고 시종 문제를 해결하려는 확고한 결심과 인내심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반을 다지고 오위를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보강하면서 성과를 발행하는 경험을 총화하며 문제의식과 문제해결을 강화하고 요력한 조치를 강구해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를 힘써 해결해 나간다면 당과 국가 사업을 추진해 부단히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리건이 불러드립니다. 꿈만 같아.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오늘 이 시간에는 챔피언이 되고파 이 같은 제목으로 리원원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상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된다. 이 말을 리원원은 20여 년 동안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는 한때 경기장의 정상에 수차례 올랐고 선수 생활에서 모두 46개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시상대의 환호성이 잦아들고 챔피언의 영광이 사라진 뒤 그는 번번이 좌절을 겪으며 생활의 곤경에 빠졌습니다. 지금 중국의 해산물 전자상 거래 제1진으로 불리는 곳에서 리원원은 휴대폰을 손에 들고 다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유명하지 못한 챔피언이라고 웃으며 말합니다. 이번에는 생활의 챔피언으로 되고 싶다고 합니다. 태풍이 막 지나간 뒤 며칠이나 미뤄졌던 소규모 어획기가 드디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해도 어항에는 첫 어획물을 실은 배들이 들어왔고 활기찬 분위기는 배 안에서 도매시장으로 다시 크고 작은 생방송 판매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농가의 작은 정원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리원원의 생방송실에서는 꽃게와 통통하게 살이 오른 새우, 은빛 칼치가 은빛을 반짝입니다. 생방송 댓글창에는 새우가 신선한가요? 라는 질문이 쉴 새 없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리원원은 망설임 없이 상자 하나를 뜯습니다. 물을 끓이고 새우를 넣고 건져 올린 뒤 껍질을 벗겨 직접 입에 넣어 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카메라 앞에서 거침없이 해산물을 판매하는 이 방송인이 한때 세계 기록을 세운 장애인 자전거 세계 챔피언이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장애인 선수라는 신분을 내세워 동정심을 얻는다면 물건을 사주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좋은 물건을 파는 것을 고집하고 싶어요. 무게를 속이고 물건을 바꿔치기 하지 않고 가짜를 섞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지키고 싶은 원칙입니다. 리원원은 상자를 뜯고 무기를 달고 포장하고 가격을 알리느라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상자를 이리저리 나르는 순간 왼쪽 바지통 아래 감춰져 있던 비밀이 살짝 드러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1998년 여름이었습니다. 그해 리원원의 집이 처음으로 농지를 분배받은 해이 됐습니다. 당시 13살이었던 리원원은 어머니에게 밥을 가져다 주러 가던 길에 트럭에 치였습니다. 반드시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의사의 그 말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수술 뒤 긴 시간 동안 리원원은 환상통에 시달렸습니다. 이미 종아리는 사라졌지만 발가락이 여전히 있는 것처럼 아프고 저렸습니다. 손을 뻗어 문질러 보지만 손바닥에 닿는 것은 텅 빈 허공뿐이었습니다. 리원원은 지금도 퇴원해 집으로 돌아오던 나를 기억합니다. 이웃들은 그를 둘러싸고 마치 이상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바라봤습니다. 딸이 교통사고의 충격 속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던 어머니는 낡은 바지 가랑이와 수푼지를 구해 간단한 의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법 모양은 과쳤지만 몸에 잘 맞지는 않았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 없었던 리원원은 한쪽 다리로 깡충깡충 뛰며 집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한 번은 밖으로 나갔다가 어린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부모의 품으로 달려오기도 했습니다. 그 뒤부터 리원원은 자신을 집안에 가두고 거의 마당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커서 직장에 다니고 돈을 벌며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리원원은 방 안에 앉아 멍하니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레일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자신에게는 앞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리원원은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02년 17살이 된 리원원을 당 소속 장애인 자전거 운동팀이 현지 장애인 연합회를 통해 찾아왔습니다. 리원원은 가고 싶어요. 왜 가고 싶냐고요? 지금의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방 안에 갇혀있는 것 같거든요. 문도 창문도 없는 방에서 빨리 뛰쳐나오고 싶었습니다. 라고 그때의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말수가 적었던 아버지는 딸과 함께 남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의 차비는 여전히 리원원의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편도 차표 한 장에 50원이었는데 당시 아버지의 한 달 월급은 500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좀 도시에 가봤고 처음 카펫을 받고 처음 부피를 먹었고 처음 요구르트를 마셔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나와 같은 신체 장애를 가진 장애인 선수들이 훈련장에서 땀을 흘리며 훈련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날 오후 리원원은 자신이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남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훈련 일정은 항상 꽉 차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세 차례 고강도 전문 훈련을 진행했고 방에는 다시 체력 훈련을 했습니다. 또한 한 바퀴가 450m인 화단 주변의 훈련 코스를 일주일에 400바퀴씩 돌아야 했습니다. 체력이 완전히 고갈돼 통제력을 잃고 자전거와 함께 화단으로 넘어지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계를 드러낸 것은 의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2원, 5원씩 돈을 빌려서 2,500원을 마련해 새 의족을 사주셨습니다. 그때 생각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꼭 열심히 훈련해야겠다고요. 리원원은 첫 번째 주자로 나서 동료 선수들과 함께 단체 계주에서 우승했습니다. 같은 해 체스코 장애인 자전거 세계선수권대회 500m 트로켓이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출발 순호가 울리자 자전거 바퀴가 힘차게 출발선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불과 수십 초, 43초 0. 리원원은 단숨에 세계 기록을 갈아치우고 세계 챔피언이 올랐습니다. 재활을 마친 뒤 네덜란드 장애인 자전거 세계 오픈 대회에서 다시 우승했고 또 한 번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귀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른팔이 다시 골절됐습니다. 북경 장애인 올림픽 또다시 그에게 손을 빗겨갔습니다. 올림픽은 모든 선수들이 꿈꾸는 무대인데 저에게는 평생 이루지 못한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리원원은 은퇴를 결정했고 만 여섯 개의 메달과 함께 자신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단순했습니다. 세계 챔피언까지 했는데 사장이 되는 것쯤이야 어렵지 않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통차 가게를 열을 뜯다가 가진 돈을 모두 날렸고 화장을 배우고 보험을 팔고 전화 상담원으로 일했지만 가는 곳마다 곤란에 직면했습니다. 식당 직원으로 지원했을 때는 처음에 사장도 무척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오르는 순간 의족이 드러났습니다. 사장은 말했습니다. 리원원 씨, 사실 우리 가게 장사가 별로 좋지 않아서요. 집에 가서 한동안 쉬는 게 어떻겠습니까? 또다시 완곡한 거절을 당했습니다. 저희의 항력과 제 다리 때문에 사실 많은 일들이 저와 인연이 없었어요. 삶의 어려움은 계속됐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에게서 망막병변이 발견됐고 역시 장애인이었던 남편도 직장을 잃고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 리원원의 식구의 일주일 생활비는 고작 70원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집 앞에서 불기 시작한 해산물 전자상 거래의 바람은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2018년 리원원은 위챗 모먼트에서 해산물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에는 전자상 거래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조회수를 올리려고 바다에 뛰어드는 영상도 찍었어요. 바닷물 속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문어 한 마리를 물고 나오기도 했고 먹방도 해봤습니다. 리원원은 필사적으로 이것저것 시도했지만 여전히 큰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2019년 국경절 리원원은 만 여섯 개의 메달을 품에 안고 오선에 올라 나의 조국을 사랑이를 불렀습니다. 그 영상이 뜻밖의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혹시 메달을 파는 사람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생방송을 켜고 말했죠. 저는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장애인이기도 합니다. 리원원은 생방송실에서 당당하게 일어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족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오래전 훈련장에서 처음 자전거를 보았던 그날 오후처럼 리원원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상품을 고르고 물건을 나르고 밤에는 영상을 찍고 생방송을 했습니다. 새벽 3시가 되면 시장에서도 그의 바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생방송을 찾는 사람들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일손이 부족하자 절친한 친구가 와서 방송 뒷눈을 도왔고 70이 넘은 어머니도 포장과 봉인을 거들었습니다. 한때 마당 안에 갇혀있던 그 어린아이는 마침내 높은 담을 넘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제 집은 친구들도 제 다리를 가지고 농담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저도 아주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저는 정말 제대로 세상을 밖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생활이 여전히 넉넉하지는 않지만 저는 제가 아주 멋지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리원원의 생방송 댓글창에는 자신과 비슷한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었습니다. 마침내 빚까지 모두 갚은 리원원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부터 그는 6명의 은퇴한 장애인 선수들과 차례로 팀을 꾸렸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챔피언에 도전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사회가 장애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느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항에는 오선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리원원의 하루는 여전히 쉴 틈 없이 바쁩니다. 현지 정부에서는 그에게 임대료를 면제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새로운 생방송실과 좋은 창고도 한창 공사 중입니다. 바쁜 틈을 타 그는 가끔 과거를 떠올립니다. 수술실로 실려가던 그 오린 소녀를, 4년 동안 수술을 집 앞에 가다 두었던 그 소녀를, 타국의 시상대에서 눈물을 흘리던 그 소녀를, 리원원은 말합니다. 저는 예전에 챔피언이었지만 그때의 꾼질긴 정신을 앞으로의 삶에서도 이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생활 속에서의 챔피언으로 되고 싶습니다. 강인한 그녀는 앞으로도 더 노력하고 힘내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총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목향기 날리는 동네 부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용고지는 원래 이름이 왕촌이었는데 이 동네에서 부용진이라는 영화를 촬영하고 영화의 주인공이 미두부라는 묵을 만들면서 부용이라는 이름으로 내외에 이름을 날렸습니다. 2000년 전의 유관료 역사를 자랑하는 부용은 기원전 200여 년의 진나라 때 유양이라고 불리우는 지방 왕족의 도읍이었습니다. 그 뒤에 팽시토사가 이곳에 나라를 세우고 왕촌이라 이름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호남 서부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으로 역할을 해온 부용은 유수를 빌어 상하로 편리한 수로 교통을 자랑하면서 중요한 교통 요충지와 본안 동료로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부두에서 시작돼 옛 동료를 굽이굽이던 청소길이 바로 오리장가입니다. 이 옛거리에 들어서면은 마치 세월에 잊혀진 한 조각을 밤늦듯 합니다. 토가 관폭조각루라는 간판을 건 민속박물관에 들어서면 천짜는 기계와 양불호가 정교한 조각의 침대 등 다양한 물건들이 토가족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줍니다. 수상 가옥으로 된 이 박물관 건물의 반은 물 위에 떠 있고 반만 땅 위에 솟아 있습니다. 건물을 떠인 시멘트 기둥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면서 오지를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물 위를 흐르는 배 위에는 이 수상 가옥을 바라보면 또 다른 운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부용의 113번지는 영화 부용진의 주인공이 묵을 팔던 장소입니다. 영화에서 부용의 묵을 알고 이곳을 찾는 손님이 아주 많습니다. 부용이는 새콤한 맛의 묵 외에도 단맛의 쏘가리 요리, 살찐 골뱅이 요리, 시원한 토가족의 막걸리 등 많은 먹거리가 있습니다. 이 건물 맞은편에는 청나라 때의 골동품을 경영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맛있는 묵을 맛보고 나서 이 가게에 들러 정교한 조각이 화려한 일명 물이 떨어지는 침대라는 침대를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원래 복숭아꽃, 백꽃과 차나무, 귤나무의 화과산 육강정에 있다가 지금은 왕촌 민속풍 관광에 옮겨진 계주 동주는 토가족의 성물입니다. 940년의 오랫동안의 싸움 끝에 초나라 왕이 계주의 토사와 평화 합의를 체결하고 지역을 분간하기 위해 5,000개의 구리 기둥을 만들었고 그 기둥에 평화 합의의 내용을 새겼습니다. 천여년의 세월 속에서도 구리 기둥은 여전히 반짝이고 그때의 기록을 선명하게 보존하면서 토가족 고대의 역사를 연구하는 중요한 문헌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부용에서는 바위숲이 무성한 우가감도 꼭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버섯 모양의 바위와 짐승 모양의 바위, 소녀 바위, 무사 바위 등이 다양한 멀리에서 보면 마치 바위의 분재와 같습니다. 그중 소뿔 모양의 바위가 있는데 사람이 불어서 그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름하여 소뿔 바위라는 의미로 우각암입니다. 부용에 사는 사람은 대부분 토가족입니다. 의상은 한족과 같지만 그들은 아직도 음력 6월 초엿새 토가족 두령이 세상을 떠난 기념일에 옷을 밖에 말리는 등 고유의 민속 풍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또한 처녀들이 시집을 갈 때 길러준 부모의 정과 자매 간의 정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흘 낮 사흘 밤 대성통곡을 하는 풍속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가장 오래된 중국 무용으로 평가되는 모구스충도 이곳에서 교훈했습니다. 지푸로 만든 치마만 입은 무용수들의 동작은 거칠고 호방합니다.
부용의 가게들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눈이 오지럽게 실북이 오가는 직포 현장입니다. 제주만은 토가족 처녀들이 짠 예술 작품을 살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용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0: 오늘은 북경에 위치한 문학과 역사의 향기가 가득한 곳 북경 로신 박물관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것은 로신의 생애와 신문화운동을 기념하는 중요한 장소인데요.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그 현장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북경 로신 박물관은 원래 북경 로신 박물관과 신문화운동기념관 두 곳이었는데 2014년 7월에 합병돼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국가문물국 직속의 정부국 기관으로 로신과 신문화운동 시기의 중요 인물, 사건과 관련된 실물과 자료를 수집, 보존, 연구, 전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북경 로신 박물관은 북경의 서송구의 고요하고 아름다운 골목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로신의 마지막 거주지였던 이곳에서 그들의 삶과 작품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시대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은 로신의 개인 물품, 원고, 초판본 등에 대해서 포함해 7만 여점의 다양한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데요. 국가 1급 문화재도 759쯤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로신의 손글씨 원고, 그가 소장했던 서적과 그림, 그리고 친구들과 주고받은 편지 등은 그의 사상과 인간적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입니다. 박물관을 거닐며 로신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보면은 그가 중국 문화와 사상에 끼친 영향의 깊이를 실감하게 됩니다. 신문화운동기념관과 부분에서는 로신뿐만 아니라 당시의 다른 지식인들, 예를 들어서 조자인, 후시와 같은 인물들의 활동과 그들이 남긴 유산도 함께 조명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방문객들은 20세기 초에 중국 사회가 겪었던 변화와 그 속에서 펼쳐진 지식인들의 열정적인 노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북경 로신 박물관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장소가 아니라 한 시대의 문화와 사상이 교차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입니다. 로신과 그의 동시대 인물들이 남긴 요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사상의 자유,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사회의 진보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니고 있죠.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중국 현대사와 문학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북경 로신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문학과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곳은 꼭 한번 방문해볼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문화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이 특별한 여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2: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리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좋은 사람은 일생 동안 평안하리.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해효동 가수의 대표곡 중국의 아이와 오늘 정말 기뻐요 이 두 곡의 창작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968년생인 해효동 가수는 1990년대 초반 중국 대중가요가 본격적으로 대중화와 상업화의 길을 걸어가던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발라드와 민족가요가 중심이던 당시 음악계에 댄스와 팝 음악, 무대 퍼포먼스라는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춤과 노래를 동시에 소화하는 모습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고 중국의 마이클 잭슨이라고 불리며 젊은 세대의 우상으로 됐습니다. 해효동의 대표곡 중국의 아이, 이 곡은 개혁개방 이후 급격히 변화된 사회에서 중국 청소년들의 자부심을 북돋우기 위해서 기획된 곡이었습니다.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부르는 형태로 제작돼 밝고 경쾌한 멜로디 속에 민족적 자부심과 세대적 에너지를 담았습니다. 해효동 특유의 시원하고 힘있는 보컬은 곡의 메시지를 더욱 뚜렷하게 전달했고 중국의 아이는 곧 전국적인 히트곡으로 되어 각종 행사와 축제에서 빠지지 않고 불리는 노래를 냈습니다. 네, 그럼 아래 노래 중국의 아이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계속하여 해효동의 대표곡 오늘 정말 기뻐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오늘 정말 기쁘다라는 순수하고 솔직한 감정을 노래한 곡인데요. 이 곡은 1994년 CCTV 음력설 문예야외에서 선보이며 전국에서 인기를 모았습니다. 당시 경제발전과 함께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락관적 분위기로 이 노래는 바로 그 시대의 분위기를 담았습니다. 가사에는 특별한 철학이나 복잡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단지 일상의 소소한 기쁨과 웃음을 노래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이 오히려 대중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무대 위에서 해효동이 보여준 경쾌한 춤과 환한 표정은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젊음을 그대로 각인시켰습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노래와 춤으로 기쁨과 자부심을 전했던 그의 목소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청춘은 즐거움이고 삶은 노래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내 아래 해효동의 노래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얼핏이 대이사 이런 말 들게네 잡아지가 누에 얼른 해도 되네 가르나서나뜨게자 누드 내일맛 오늘가 갓 혹시 해도다 우리 주변은 민님은 대속

장군 나라도 타이세가 한글지 띵개산도 우르두 일히 군인의 장장 수세이 친통이 왼쇠나 자락자락 대인샤들범 바라드는 여슬지 두리에는 타이세기 Я сюда, ворошин, я угадал. Потом, нерине, хоб, кем, хумный, тут, я. Вот, и, наверное, ням, ням, вау, вот, и, гадай, мы, короче,

내가 순해주는 덕생이 알대는 일대는 안 붙들에다 날다 하다 우리가 다른 거지 현상화 알단 돌단에 돈다사 안나 후견 그거한 으라도 시댕이 현상되니 학교에 일든 이건 하인한테다 날다 허일 가라를 속에 담기지 헨조행은 상대다 한에 다해서 원진원 뜻 흐버구리가 헬흑대에서 내 자칼돌 엔노델 올댕게만 허일은 행냥 살랭과 Чискин нуды нас пал болда, нелме зонна тейлени. Олын зетуды хүрегере, нян-нян тайзыги хэргылап, атта алмага байяр тиге. Чалгызыратыр, нарин.

0: 우르르 뭐야 등이라 무시할 때 와미야 만우르 뭐야 등이라 무르르게 이게 미치는 잔다 된다 인데 잠깐 여우롱 여우호 은달 바라드네 문제 후배야 월드빈 소위 건담이 힘 비치기라는 걸 불교계를 봐 허유 달랄 들군데 대표이다 신샤완 비치기라면 누굴 버린 자들라드 이제는 한 절기 훌륭한 인도 투성을 떠난다. 미니 가린 비치고래. 안신 가치는
1: 딩제산네
0: 문사조도
1: 칠보단
0: 칠뜻 활개 진통만리 별하는 이들 어떤 것 다긴.

장신다만 긴된 장들을 결간 때문에 실르그대와 헤로드루드만 실르그대가 장주나오던 바쪼 을르그 바다 어른님은 저걸라 탕원된 캐리해줘 어른부르그 헤칠자무기 이질르한 다후다후르 자스카리 불드지 잡듯은 돌다라 한 띠승이 Yeah.

0: 아들 잠시니 누밋 일거버서 양머리 시샤왕 묘허구 은하 후비치키우 잣 어른 세아들로가 조이제 대도가 반다 외사야손 시름 잠신 누밋 아치여왕 권치로 하겠지 은하라와 도진벌 시세이 침동날 은하 노린 덧들이 야구마부서 오지 장준 지르기 일가 반 외사이들
1: 후치르기
0: 터세 대세 번게
1: 슈이세이 진동날이 오스 가와번
0: 탁월딘
1: 어느 매진 이짓 측 장준 호들거서
0: 만든 능 이로
1: 독수 대발마이
0: 이후자 흑 흑은 장준 지르기 다이질 제일해게 멜딘 탁 원수이 돌아가가 시샤왕 미리고보이 탐흑시라긴 이쯤는 끝래 욱도서담나 바르군 머네 떠라도망 뜻으나스 른왕 장벼 고르분이허 왕네 고르또한 장벼가 딱흥은 음시시도와
1: 예왕
0: 그간단 젤다
1: 무리인 졸제
0: 바까 졸제
1: 무는 바까
0: 웃을 때게 벨레
1: 누들 샤두 누구스게 되게
0: 벌벌스
1: 이진단 샤두
0: 이게 차그렐레 미니비
1: 레드무바
0: 벌벌스 치헤르 치르 장준이 다골라 또한 이외의 사연들로
1: 고친 내게 합스들 침풍나비 대리히 산나 흐버 에우니 성사 치샤왕 젤리봇
0: 미니하네
1: 른왕

양은 암, 으쌰, 박질레, 마바, 젤레게, 화려가, 뚱, 쪼, 깨뜨기, 양준이, 바람은 덕기는 장준의 벌가, 강태한, 그마바, 강태한의 벌가, 젤레게, 화려가, 기분, 덕긴 장준 벌가, 제, 르노왕 장명, 대매자 버거, 깨뜨기, 소물이, 벌근들 말았다, 아이완, 셰프, 감탄, 돈, 허, 세른, 덕뜨기, 노무라, 한, 마다우첸 버튼에 음은 하

힘듭니다 이 진짜 한라들 가르고 하나 저 하루 몰랐어 하도 바람 바라졌네 하세우는 우연바 해를 했던 두손을 치르가 밭 멀어지지 한 불이엔 경준 혈액은 쩔은 바른 밤 해를 했던 면 사이 단단히 해놔

이제겐 열을 만들자. 아무런 말을 바르다가 하도 지기는 돌지기. 망이라 영도를 해로하였으니 들자가 왕이 옥디 지르긴 회원들 하인 시력이 벌벌다 능글 후리여.